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군인들을 보내어서 라합의 집에 옵니다. 그러면서 두 정탐꾼을 내놓아라. 그런데 이미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벌려놓은 삼대 속에다가 숨겨놓았어요. 아, 우리 집에 오기는 왔었으나 당신들이 오기 전에 이미 나갔다. 아마 성문 밖으로 나갔을 거니까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두 군인들은 그 두 정탐꾼을 추격하기 위해서 나가고 성문문은 닫혔습니다. 그때에 이 두 정탐꾼에게 라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이 아모리 두 왕, 시몰이, 시온 왕, 바산 왕 막 정탐하고 이거 다 물리친 것 우리가 다 들었다. 그 일을 듣고 우리 지금 간담이 녹았다. 우리 넓적다리가 지금 떨리고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허락할 것을 나는 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우리를 좀 살려달라 그래요. 그러자 이 두 정탐꾼이 그 라합에게 알았다. 우리가 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 너의 집만큼은 살릴 터인데 그 징표로 너의 집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라. 그러면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집들은 다 내가 살릴 거다 하고 이제 그 두 정탐꾼을 라합의 집이 성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벽에 줄로 달아내리시고 두 정탐꾼을 살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제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시듯이 여호사 6장 이하에 보면 이 여리고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팍 돌죠. 그리고 일곱 번 돌고 소리칠 때에 여리고성이 탁 무너져서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여호수아가 먼저 명령합니다. 다 죽이되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말아라 해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라합의 가정만 살게 되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라합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라합으로 본 성도의 신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으로 본 성도의 신앙 첫째, 정탐꾼을 창문으로 내려줍니다. 15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줄로 성벽에서 내려서 살려준다. 이 말씀은 성도는 주의 종 목사님을 보호해 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의 종을 보호하는 신앙. 지금 여리고 왕으로부터 이 두 정탐꾼을 이 라합이 보호해 줍니다. 지금 두 정탐꾼은 누가 보냈냐면 여호수아가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두 명을 보내어서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와 예수 구원자 즉 예수님을 예표하고 여리고성은 이 세상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 두 정탐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낸 두 정탐꾼 두 증인과 같은 주의 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두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은 성도는 주의 종을 보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장 1절 2절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이 사람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지금 여리고의 라합의 집에 이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왔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을 이미 지붕의 삼대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줄로 달아내려서 살려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발자가 있고 보호자가 있습니다. 이 두 정탐꾼을 여리고 왕에게 고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왔다고. 그러나 라합은
왔지

하지만 너희들이 오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은 나갔으니까 쫓아가봐라 하고 이 두 정탐꾼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의미로 여리고 왕은 적그리스도, 즉 마귀를 가리킵니다. 두 정탐꾼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낸 주의 종들, 곧 목사님들을 가리킵니다. 목사님들을 때로는 고발하는 자가 마지막에 나타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 했다, 이런 말 했다 그러면서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라합과 같은 성도는 목사님을 보호해주고 영접하고 지켜주는 또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종말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고 또한 현재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되어질 일, 계시록 11장에 나오면 두 증인장인데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 준다. 두 증인은 종말에 사역할 죄종 목사님들을 가리킵니다. 두 명은, 둘은 둘이 아니라 증인의 숫자는 둘입니다. 두 명 이상의 증인 있어야 증인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종말에 사역할 주의 종들을 이제 보낸다 그랬어요. 근데 그 두 증인에게 뭘 주어서 보내냐면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권세. 그들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배옷은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종말에 사역할 주의 종들은 반드시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를 외치고 심판을 외친다. 그들이 사역하는 기간은 1260일이다. 42달, 전 3년 반, 대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 때 예수님은 두 증인을 이 땅에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선포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겠다. 백성들을, 해 입은 여자들을 지키게 하겠다.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두 감람나무는 여러분 이 기름이 나오는 나무, 올리브유,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두 종, 즉 죄 종들을 의미하고 그들이 촛대를 지킨다.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즉 교회,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죄 종들은 뭐 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죄 종들이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킨다. 뭘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서 다원주의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세속화로부터 성도를 지키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이다.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주의 종들을 해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하나님은 그 두 증인에게 권세 주어서 1260일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는 사역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주의 종들에게 권세 주어서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낸 주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여리고 왕은 마귀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 마지막 주의 종들을 죽이려 할 때 다 두 정탐꾼을 고발하고 죽이려 했지만 라합만큼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해 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해 입은 여자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을 보호해 주어야 돼요. 마귀는요, 교회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 목사님을 공격해요. 두 정탐꾼만 잡아내면 돼요. 이 주의 종만 넘어뜨리게 만들고 공격해서 죽이면 돼요. 그러면 이 여리고성은 든든한 거예요. 마귀 것인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을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공격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또한 성도들도 목사님 주의 종을 영접하고 보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라합과 두 정탐꾼의 생명은 결탁되어 있어요. 만약에 두 정탐꾼이 여리고 왕에게 잡혔어요? 그러면 여리고 왕이 취조 신분할 거 아닙니까? 너 어디 갔었어? 라합의 집에 있었습니다. 라합, 그거 안 왔다고 그러던데, 왔다가 갔다고 그러던데 라합을 잡아들여라 하고 라합도 죽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목숨과 성도의 목숨은요, 한 목숨인 거예요. 같이 결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의 종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주의 종을 보호하고 주의 종을 지켜줘야 돼요. 이게 라합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 두 정탐꾼을 이렇게 살려준

결과로 라합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면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하면 다윗 위에 이셋, 이셋 위에 오벳, 오벳 위에 이 보아스. 근데 보아스는 누가 낳습니까? 라합이 낳았어요. 라합이. 여러분 예수님의 직계계보에 라합이 들어가요? 라합은 여리고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직업이 기생이에요. 여리고 사람 기생이 보아스의 엄마가 돼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5대의 손, 그러니까 고조 할머니가 돼요. 이처럼 큰 축복. 라합이 성경에 어디 다른 얘기가 안 나와요.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이 두 정탐꾼 살려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직계 계보에 보아스를 낳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여러분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와요. 여러분 죄종을 보호하고 죄종을 지켜주는 건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을 이 라합의 집에 영접했고 숨겨주고 보호했듯이 죄종을 보호하고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여리고 왕이 마귀가 우리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종, 라합의 신앙은 죄종을 보호하는 신앙, 우리 성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라합의 본 성도의 신앙, 둘째, 창문에 붉은 줄을 맸습니다.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의 집에다가 창문에 붉은 줄을 맸다.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라합으로 본 성도의 신앙, 둘째,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지금 라합이 자기 생각에서 붉은 줄을 맨 게 아니라 두 정탐꾼이 가르쳐준 붉은 줄이에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면 살아나요.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지금 청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증표 좀 내라. 이 여리고를 너희들이 다 점령할 때 우리 가정을 좀 살릴 증표를 내라 하자 이 두 정탐꾼이 그래 그러면 너희 창문에다가 붉은 줄 매라 그렇게 가르쳐 주어요. 그래서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자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그들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맵니다. 그러니까 붉은 줄을 맨 것이 라합의 생각이 아니에요. 두 정탐꾼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대로 붉은 줄 맸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예수님 붙잡는 게 아니에요.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붉은 줄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붉은 줄이 라합의 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 가서 이제 여차저차 저차저차 하면서 붉은 줄 맨 집을 살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먼저 명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지금 라합의 붉은 줄 메어 있는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내라는 것은 이 여리고성에서 끌어내어라. 여리고성이 다 멸망하는데 멸망해서 건져내라 그 말입니다.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지금 이제 정탐한 모든 그 사람들이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모든 식구들을 다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24절, 25절 보면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다 불로 다 살라버립니다.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다 불로 살라버리는데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 붉은 줄이 달려져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고 그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중으로 들어가요. 이제 여리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다. 그 이유가 정탐꾼 살려준 이유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다 불탈 때 그 붉은 줄이 걸려져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다 삽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재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불에 타서 죽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붉은 줄 메어 있는 사람들만큼은 살아나요. 그 사람들만큼은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개인적으로 죽으면 그 붉은 줄 때문에 천국 가는 거고,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여호수아가 오신다는 것은 재림 예수님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여리고를 멸망합니다. 재림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여 다 불로 멸망시킬 때에 붉은 줄 걸려져 있는 그 집사람만큼은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살 것은 붉은 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사는 자들만 마지막 날에 살아 천국 갑니다. 이것이 라합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의 집에 붉은 줄만 꼭 걸어야 되느냐? 파란 줄을 걸자, 파란 줄. 하고 파란 줄을 걸었어. 안 돼요, 안 돼. 흰색 줄을 걸었어. 그것도 안 돼. 아니면 막 빨주노초 파남보 다 걸고 막 흰색 줄 10개, 100개 걸었어. 안 되는 거예요. 붉은 줄만이 그 집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꼭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냐? 나 착하게 살면 되지. 좋은 일 많이 하면 되지. 윤리도덕적으로 그렇게 살면 되지. 그게 파란 줄이고 노란 줄이고 빨간 줄 이런 여러분 청색 줄이에요. 그런 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붉은 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내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드는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오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이런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으니까. 그리고 하반절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해도 그것은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드는 자들만 의롭게 되어서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라합의 창문에 붉은 줄 맸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라합의 신앙 첫째,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다. 죄종을 보호하는 신앙. 둘째, 창문에 붉은 줄을 맸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는 신앙. 라합으로 본 성도의 신앙. 셋째, 부모, 형제, 가족을 집에 모았습니다. 18절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말씀은 라합의 신앙 셋째, 전도하는 신앙임을 의미합니다. 지금 붉은 줄 걸려져 있는 집에 형제와 부모와 가정을 다 모아라. 여러분, 라합의 집이 붉은 줄이 없을 때는 기생집이었어요. 근데 붉은 줄 메고는 그게 구원의 집이 돼요. 기생집은

아무리 들어다녀도 구원이 없어요. 근데 라합의 붉은 줄 메어진 집은 똑같은 집이었는데 그 집은 구원의 집이 돼요. 그 집에 있으면 살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집은 곧 교회예요. 라합이 지금까지는 기생이었어요. 근데 붉은 줄 메고는 라합이 이제 성도가 돼요. 성도가 돼요. 그러면 라합은 야, 나는 붉은 줄 메고 그냥 독야청청 하리라. 나 혼자 붉은 줄 속에서 다 구원받고 나 그렇게 살리라. 그게 아니라 두 정탐꾼이 뭐라고 합니까? 너 부모, 형제, 아버지 집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면 이게 두 정탐꾼의 말입니까? 두 정탐꾼을 보낸 여호수아의 여러분 명령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를, 사람들을 교회로 다 모으십시오. 교회 안에 다 모으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것은 김정렬 목사의 말입니까? 나를 보낸 여호수아, 즉 예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 붉은 줄 걸려져 있는 송정중앙교회 여러분의 가족, 부모, 형제, 자매, 아버지 집을 다 모으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합이 그 말을 듣고 붉은 줄을 먼저 메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갑니다. 엄마에게 갑니다. 때로는 형제 자매들에게 갑니다. 엄마, 엄마, 우리 집에 와야 살아. 이제 앞으로 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 우리 집에 붉은 줄 걸려져 있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야만 살아. 야가 미쳤는가? 나 바쁜데 안 돼야? 너 뭐 잘못 먹었냐? 아빠, 아빠, 이 붉은 줄 맨 집에 와야 돼. 바빠야 나 할 일이 있어야? 너 정말, 아니 내 딸이지만 그런 말 하려면 오지 마. 막 형님, 누님, 동생 뭐 다 막 그러면서 그들이 붉은 줄 맨 집에 오자고 할 때 그들이 쉽게 왔겠습니까? 근데 이 라합은 알아요. 라합은 지금 진심이야. 이들이 붉은 줄 맨 집에 오지 아니하면 머지않아 다 불타버릴 것을 알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간청해서 붉은 줄 맨 자기 집으로 모셔와요. 그 가운데 오지 않은 자들도 있었겠죠. 오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멸망할 때 다 불타 죽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라합의 집에 들어온 자들은 마지막 날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오자 하면 안 올 겁니다. 미쳤다고 할 겁니다. 나중에 간다고 별 핑계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 붉은 줄 맨 집 교회에 모시고 와서 마지막 재림 때에 그리고 내 인생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때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라합의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라합의 집에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 가운데도 착한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착한 일이, 좋은 일이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다 멸망이에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붉은 줄 메어 있는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의 집에 들어온 그 식구들을 면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라합의 집 식구들은 전부 다 착한 사람들입니까? 전부 다 좋은 사람들만 모였습니까?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사람이고 그의 형제, 자매들 다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들만 라합의 집에 모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강박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관계없이 라합의 집 안에 있느냐, 붉은 줄 아래에 있느냐, 붉은 줄 밖에 있느냐가 멸망이냐 생명이냐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이 강팍하든 어쨌든 간에 이 붉은 줄 메어 있는 교회 안으로 전도하는 게 라합의 신앙이고 우리 성도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정탐꾼은 누구부터 전도하라고 합니까? 부모, 형제, 아버지 집,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합이요, 이걸 뻔히 아는데도 자기 집에 공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멀리 지나가는 사람들만 붙잡고 그들만 데려오겠습니까? 먼저 내 가족이에요. 먼저 내 가족.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되 먼저 내 가족부터 전도해야 돼요. 내 부모,

0: 아들, 딸, 그리고 내 형제, 자매, 내 이모, 고모, 삼촌, 형제, 내 아버지 집, 그들부터 먼저 전도를 해서 구원해 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전도의 순서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자요, 선교사요, 또한 목회자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를 다니고 고린도를 다니고 빌라도르 골로새를 다니고 막 데살로니카를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의 큰 아픔이 있어. 하나의 큰 근심이 있어.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의 골육이 있었어요. 친척이 있었어요. 지금 다소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교에 빠져 있거나 아직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자기 형제, 자기 골육, 자기 부모. 사도 바울은 결혼은 안 했어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은 없었지만 그 외에 나의 골육과 친척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 나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만 전도하고 다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나의 부모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나는 지옥 가더라도 내 부모,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성령이 내 양심으로 내 안에서 고백하는 참된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가족들 그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천국 가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함께 구원받아서 저 저주받은 지옥에 가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라합으로 본 성도의 모습이에요. 전도하되 가족 전도하는 신앙. 우리는 전도할 때에 모든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되고 다 전도해야 돼요. 아프리카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 동남아 사람도 전도해야 돼요. 그러나 정작 내 부모, 내 가족, 형제들은 방치해놓고 내가 다른 데 다니면서 전도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오늘 두 정탐꾼이 내 부모부터, 내 형제부터, 내 아버지 집부터 이 라합의 집으로 모으라고 한 것처럼 내 가족부터 전도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끊임없는 마음의 고통이 있어야 되고 그칠 줄 모르는 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라합의 세 가지 신앙을 말씀드렸습니다. 라합은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두 정탐꾼을 영접하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을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목사님 지키십시오. 그리고 또한 두 붉은 줄 매십시오. 오직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전도하는 신앙, 이 라합의 신앙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6-2004번 062-376-2004번 송정중앙교회나 373-1000번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6일 월요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필사 프로젝트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찬송가 필사노트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주일학교연합회 호남협의회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를 주제로 제10회 호남지역 미래자립교회 어린이 성경캠프를 개최합니다. 호남지역 교회 유치부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350명을 모집합니다. 캠프 일정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 접수는 7월 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21-7501번, 010-4721-75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은교회와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에서는 제6차 원데이 무료 성령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7월 25일 토요일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 광은교회입니다. 미자립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나는 찬양과 코너학습, 에어바운스 물축제, 부흥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접수는 7월 11일 토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900-9741번, 010-7900-97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9-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모든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동산 서유지입니다. 7월입니다. 7월의 첫 주일입니다. 아, 이제 더워질 일만 남았네요. 비도 많이 올 거고요. 아, 여름은 참 어려운 계절입니다. 물론 여름은 누군가에게는 휴가도 있고 쉬기도 하는 계절이지만요. 누군가에게는 견뎌야 하는 계절입니다. 더위와 추위는 언제나 약한 사람에게 더 가혹하잖아요. 집이 시원하지 않고 돌봄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한 더위에 홀로 계신 어르신도 계실 겁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름이 정말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엄청난 삶의 무게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약한 사람 곁에 계셨습니다.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외로운 사람, 어린아이 그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점점 더워지는 올여름 주님 마음을 따라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고 작은 물 한 잔이 되고 말 한마디로 쉼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7월은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다음 세대의 사역들이 시작되죠. 아이들이 자녀 세대가 말씀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배우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세대와 교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의인들이 그분께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나그네를 영접했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들거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뵈었습니까? 그러면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오늘 하루 더위를 불평하거나 짜증내기 전에 누군가의 삶을 먼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하지 못한 채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쩌면 어른에게는 지나가는 일인데 아이에게는 오래도록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올여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라도록 부모님이 죄책감과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따뜻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사랑을 배우고 전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의 하나이를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동산 다음 주에도 주님 마음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7월 5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한 해의 절반을 지나 상반기 동안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날인데요.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의 고백 넘치게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7월의 첫 주입니다. 7월 5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릴게요. 최명자님이 찬양합니다. 감사 찬송.

7월 5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 띄워드린 첫 찬양은요. 최명자님의 감사 찬송, 이어서 손태진님의 크크신 하나님의 사랑, 6089번님의 신청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곡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요. 0742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홍지승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3841번님의 신청곡, 지선님의 너 시험을 당해. 9892번님의 신청곡,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박신아 카이어 앨범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가는 길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 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띄워드릴게요. 뷰티풀 광야, 이 아름다운 광야길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런 고백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2971번님의 신청곡,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피어워십 앨범에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저는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정 4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김요한 목사님이십니다.
1: 이 시간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작은 기도 한마디에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 내일처럼 가슴이 미어졌건만 이제는 그 어떤 눈물도 우리의 가슴까지 쉽게 닿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두꺼운 덮개가 내려앉은 우물처럼 어느새 메말라버린 이 마음의 바닥을 다시 파헤쳐주시고 그 깊은 곳에서 생명의 샘물이 다시 솟아올라 전심으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선 처음부터 우리를 일과 수고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쉼으로 부르신 분이심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지나온 시간의 고단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새 힘을 얻어 남은 한 해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희망이 되는 올강 공동체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는 말씀을 받고 살아오면서 이웃사람에게, 나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고 적당히 살아왔던 무익한 종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올강의 해년 은혜의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사명이요 능력이시니 부활을 삶으로 실천하는 한국교회와 올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월은 양육의 달로 복음 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양육 컨퍼런스가 있는 날입니다. 올강인으로 맡겨진 사명을 헌신 봉사하며 오직 뛰어난 주님 생각, 사랑,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과 능력이 갑절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의를 기뻐하시며 소외된 자들 먼저 찾으신 주님, 불의한 방법을 멀리하고 재물의 힘으로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시며 정직하게 노력해서 합당하게 얻은 것을 기뻐할 줄 알게 하옵소서. 이웃과 민족 세계 평화를 위하고 주님의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심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영원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김유수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유한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저희들은 아멘으로 하답하고 은혜가 넘치고 변화, 치유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에게도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로 교구와 위원회를 섬길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부름받은 가브리엘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시와 찬미와 노래를 들음으로 온 성도들의 심령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 직장 모든 환경 속에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주제 성구는 에스겔 3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09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고백처럼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평화의 도구로서 주옵소서. 주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지 않은 소식, 하나는 좋은 소식. 여러분은 좋지 않은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다면 어떤 소식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물론 성경 안에는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이 계속 반복되는 듯한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좋지 않은 소식이 한 가지 있고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향해 뭐라고 진단을 하냐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37장에 있는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죽음의 결과물인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러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에 동의를 합니다. 본문 이후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다 멸절되어 마른 뼈 같다고 그들이 스스로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요? 나라가 패망했어요. 성전이 다 불탔습니다. 성벽이 다 파괴됐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반 죽은 것 같은 마른 뼈 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마른 뼈의 환상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고백이나 비슷하게 보여요. 그렇죠?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엄밀히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성전이 불탔으니까, 성벽이 부서졌으니까, 내가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의 환상을 이 상황 가운데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너희들은 마른 뼈 같은 존재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들이 어찌 보면 부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잘 나가고 있다고 우리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은 상태다. 너희들이 마른 뼈와 같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흐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아주 잘 되고 있었어요. 많은 성도가 모입니다. 예배가 참 멋있게 드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상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자신들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비참하니까 내가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심도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르고 훨씬 깊고 훨씬 핵심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꽃꽂이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절기나 행사가 있을 때 꽃꽂이를 하는데 꽃을 이렇게 다 앞에다가 장식을 해놓으면 막 성도님들이 와 예쁘다, 아이고 누가 하셨대, 너무 좋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자, 그런데 그 꽃이 얼마나 갈까요? 무더운 날씨에는 채 일주일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참 예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열광할 만해요. 그런데 그 꽃은 죽음이 예정된 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본체로부터 이미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아름다울지 몰라요. 그래서 꽃이 생각합니다. 나 예쁘지? 막 사람들이 박수쳐주고 환호하고 열광하니까 자기의 생명이 계속 유지될 것 같은 착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채 일주일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거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고. 노랗고 빨가니까 와 예쁘다 사진 찍자 그러지만 나무는 추운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잎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뭇잎과 나무 사이에 떨켜라는 조직이 생기고 통해야 될 그러한 생명의 기운들이 통하지 못해서 결국 누렇게 빨갛게 떠서 죽어가는 거예요. 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생명 현상으로 볼 때는 결코 아름다운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에 아름답고 겉으로 보이기에 멋지게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 별 볼 일,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문합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에 대한 진단이 이 장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나라를 잃었다고 성전이 불탔다고 포로로 잡혀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지금 뿌리 없는 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가 가득하다,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참혹한 광경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3절 상반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셔요. 눈앞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죽음의 결과 아무런 소망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언자 선지자에게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아 어떤 소망이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을 에스겔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너 정말 이런 상황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너 정말 이런 건강 상태에도 하나님께 기대를 둘 수 있겠느냐? 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여러 상황이 너의 마음을 압도하고 자꾸 실망과 후회를 가져다 주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소망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에스겔의 이 대답은 답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회피하는 것처럼 예라고도 안 하고 아니오라고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어정쩡한 대답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 저는 보이는 것에 의해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해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예상하거나 예측하거나 제 느낌에 따라 미래가 이럴 것이라고 지금 눈앞에 마른 뼈가 가득하니 이 마른 뼈로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제가 멈추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이 상황에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이 상황 가운데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고백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내 느낌, 내 판단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쉽게 흔드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오는데 참 거시기해요. 누가 알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 성적표를 받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숫자, 실제적으로 내 눈앞에 나는 어떤 결과,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도 청소년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성적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야, 너 그러다 대학 못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은데 너 어떻게 하면 좋냐 하도 자주 말씀하셔서 제가 그냥 늘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거시기 했어요. 성적이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역사 또한 제한해버리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달랐어요. 하나님, 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예레미야 32장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드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에도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뭘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이 마른 뼈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류의 역사, 어떤 소망도 어떤 가능성도 없어 보였는데, 그 아무런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마른 뼈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 길이 열렸어요. 소망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해라.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 역사할 하나님을 기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절과 5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대언하라고. 우리가 이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 말하는데 그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를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들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포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내 말만 믿고 전달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만 믿고 전달하면 돼. 근데 이게 성경 말씀에서 올 때 아멘 그렇게 돼야지만 실제로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전하기가 때로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씀 있잖아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마른 뼈가 가득해요. 근데 그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른 뼈가 들어요? 마른 뼈가 들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래요. 무덤에 가서 선포하래요. 죽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선포하래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거예요. 될까 안 될까 보면서 선포하는 것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나 없나 그것을 바라보며 일말의 가능성에 소망을 두면서 선포하는 것 아니에요. 마른 뼈 같아요. 다 죽었어요. 다 끝났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것이 나의 실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상황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대지 마세요. 세상에서 소망 찾지 마세요. 세상의 가능성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마른 뼈 같지만 소망 없어 보이지만 그 일말의 여지도 없어 보이는 그 대상을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양육이요. 그것이 선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선포를 합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에스겔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비록 눈에 보이는 건 마른 뼈지만 소망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따라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꾸 재는 사람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될까 안 될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답답하게 할 때 있어요.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될 것 같은 일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될 것 같은 일.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그를 살리셨을까요? 될 것 같을 때 주님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상황,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오셔서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비록 세상 사람들이 너를 다 포기했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부활여 생명인 나를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니 나사로에 나와라 말씀하셨고 그 예수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죽은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은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서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안일하거나 나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잘 될 것 같아요. 눈으로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기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 도우심 없어도 잘 되겠네.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할지 모르지만 마른 뼈와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 9절과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마른 뼈들이 뭔가 붙고 뭔가 사람의 형체를 갖추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대언하도록 명령 주셨는데 생기가 드러날 때 언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다 지으신 그 사람 형상은 갖추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사람이 온전히 생명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생기가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과의 우리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내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서두에 꽃꽂이 말씀드렸잖아요. 예뻐요, 아름다워요. 그러나 생명이 없어요.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잠시 잠깐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생기가 들어가야 결국 살아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는 한번 들어가면 끝인가?

근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 어떻습니까? 야, 불같은 성령 받았다. 그 파워 강한 바람, 으르렁거리는 강력한 우리를 압도하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니 이제 열심히 사역하면 돼.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먼저 기도했어요. 왜요? 오늘 성령의 바람이 내 심령 가운데 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제의 바람으로 오늘 연을 날릴 수 없어요. 오늘 연을 날리려면 오늘의 바람, 지금의 바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10년 전 받았던 은혜, 20년 전에 내가 경험했던 불같은 경험, 그것으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과거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그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마른 뼈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50주년을 맞는 우리가 어떻게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면, 우리가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면, 우리가 놀랍게 결단하면, 우리가 충성한다고 서약하면 미래가 확보될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그 미래는 순간순간마다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그러한 것처럼 미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그들이 이 말씀의 신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성령의 바람을 매일 의지하는 믿음의 중심이 서 있느냐, 그 겸손이 있느냐, 그런 영적인 안목이 그들에게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2050년쯤 됐는데 여기에 한 200명, 300명 모여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2050년, 한 25년 뒤잖아요. 한 세대 뒤에요. 그때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너무너무 두려워요. 정말로 두려워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질문해.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 다른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이 중요하다. 내일 너가 책임질 수 없어. 10년 뒤 너가 책임질 수 없어. 중요한 것은 오늘이야, 지금이야.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나타내주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것이 되면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한지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의지하여 오늘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셔서 소망의 항구까지 주님의 바람 따라 힘있게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가운데 주의 능력을 나타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을 귀하게 전달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때로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위축되고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어떤 소망도 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지쳤던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주시고 소망 주시고 새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는 결과로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것처럼 아니라

나 나태했던 것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도우심 아니면 마른 뼈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의 가정이나 공동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다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사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눈에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니라거나 나태하지도 않고 또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도록 주여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바람 타고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 있는 삶, 멋있는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창립 50주년을 맞고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여 미래가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결단만으로 우리의 예습만으로 되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 일러주셨사오니 늘 끊임없이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순절 하나님 다락방의 기적이 다락방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참 어두운 때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우리를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고 붙드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시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유축된 사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 그들 모두가 자신의 영적인 공고함을 깨닫고 주 앞에 나와 예수 사랑 풍성히 누려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심령 가정일터 모든 삶의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도우시는 능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간구하는 것 가운데 귀한 응답받아 매일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유 계신 성도님들 격려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삶의 순간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이끌려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고하거나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 인생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성령의 바람을 오늘 의지하지 아니하면 마른 뼈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땅의 무심령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아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성령의 바람 오늘도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주님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 위에 지난 50년 동안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믿음의 선배들 위해 오늘도 옛사랑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정사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광주 월광교회는 김요한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시고,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5-0400 375국에 400번 광주 월광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선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은 깊은 감사를 드리는 날이죠. 지난 6개월 돌이켜보면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눈물과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는 절기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열매임을 고백하면서요.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마음껏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양일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더 회복되고 믿음이 더 굳세지는 감사의 찬양이 되길 바라면서요. 첫 찬양 감사 찬송 소프라노 이미경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엽니다.

지나온 날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 앞으로의 날들도 그 손이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으며 감사의 찬양 드렸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워십 클래식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 준비한 찬양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거의 펜로드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지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크룩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걱정이 올 때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눈길을 세상의 걱정으로 끌려가는 마음을 하늘로 향하며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소프라노 도선이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세워주십니다. 그 손에 붙들려 사는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이정림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세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한 순간에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역사하셨던 더 많은 감사들을 기억해내는 맥주감사절이 되어서요, 우리의 미약한 감사의 찬양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시고 인자와 성실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 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0: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멀리 도망하려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하게 되고 절대 절망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절망의 수렁에서도 주님은 탈출구를 예비하시고 절대 절명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최상 최선으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영생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예비하시고 건강의 복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십니다.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시는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닥친다 해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며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월의 뱃속이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어떠한 악한 죄를 지었다 해도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우리가 기도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땅의 깊음 속에서도 하늘의 별 사이에서도 절망에 차디찬 감옥 속에서도 캄캄한 바다 깊음 속에서도 그 어떤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깊음 속 바닷가운데 던져진 요나, 버려지고 포기된 채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파도와 큰 물결이 자신을 누르고 덮고 있는 압력에 숨이 막힐 것 같은 위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나의 놀라운 신앙의 회복력과 탄력성을 봅니다. 수월과 같은 곳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신앙의 회복력과 탄력성은 어디에서 올까요? 회개와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약해서 어떤 일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래도 그것은 변명의 여지라도 있겠지만 우리가 불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절망의 자리에 이르렀다면 우리가 회복할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0: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들통이 나게 되자 그는 즉시로 무릎을 꿇고 모든 일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요나는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요나도 또한 그가 비록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고립 부리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일이 아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완전히 사방이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로부터 심한 압박이 뒤눌러 숨이 막혀버릴 진식할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의 힘이나 능력으로도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이 극복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영혼이 피곤하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할 때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 마쳤다고 툴툴 털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시작으로 시간마다 늘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요나는 예배드리는 요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예배드리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얼마나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즘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핸드폰 보고 앉아있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Focus on to Jesus. Fix our eyes on to Jesus.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찾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 아람 왕이 모압과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과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유다를 치러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마음이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예배자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예배는 당연히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정기적인 예배 외에도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혼척자를 훈련시켜서 우리의 영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3일간을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때 그 물고기를 명하심에 요나가 육지에 토해지게 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경에서 비록 버림을 받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시라 감사함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매일 순간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의

위치한 순복음 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국에 1790번 순복음 영락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 한장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흐르는 복음의 소리에는 언제나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과 헌신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두터운 장벽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곤 하는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피어난 아세아 방송 개국의 기적 같은 순간들과 한국교회의 역사를 바꾼 뜨거웠던 부흥의 현장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은혜로운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972년에는 아세아 방송 송신소 건물이 4월에 착공에 들어가 8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초대 송신소장으로 내정된 노먼 블레이크 선교사와 가족이 왔습니다. 8월에 드디어 스위스의 브라운 보바리 제품의 송신기를 비롯한 기재가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FEBC는 관세라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관세가 장비를 구입한 값보다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FEBC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관세를 지불할 만한 충분한 재정 능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신부에서는 1973년 4월 30일까지는 모든 시설을 완료하고 시험방송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때 통일원의 김영선 장관이 통일원에서 방송 기재를 받아서 대공방송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아세아 방송에 20년간 기증하는 형식으로 이 일을 해결해 그 결과로 면세로 통관이 된 것입니다. 그 후 송신기와 안테나 등 장비들은 통관 수속을 무사히 마치고 2월 28일에 세관을 빠져나와 3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제주 송신소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후 통일원이 서류상 방송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방송을 하지 않고 지출되는 예산도 없어서 자꾸 감사에 걸리게 되자 통일원에서 아세아 방송에서 다시 가져갈 수 없냐는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그 장비들이 온전히 아세아 방송의 명의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1973년 6월 26일 무선국 검사를 완료했으며 다음 날인 27일 전파관리국장 명의의 무선국 허가장이 나옵니다. 호출보호는 HLTA로 배당받았으며 운영 허용 시간은 오전 5시에서 오전 11시 30분 그리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로 총 14시간 30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고비를 넘긴 아세아 방송은 역사적인 개국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한편 1973년은 한국교회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 빌리그리암 한국 전도대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 동안 연인원 320여만 명이 모이고 마지막 날에는 단일 집회 최대 인원인 110여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명 5.16 광장이라고 불리던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그리암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정한 목사가 통역을 맡은 가운데 설교자가 누구고 통역자가 누구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역사상 가장 일치된 설교와 통역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 Love one another.
2: 서로 사랑하라.
1: Love one another.
2: 서로 사랑하라.
1: Love one another.
2: 서로 사랑하라.
1: He said I have only one commandment to leave.
2: 내가 계명을 줄 것이 하나밖에 없느니라.
0: 그동안 한국교회가 분열의 아픔을 딛고 연합을 통해 준비했던 이 대회를 통해 결신자가 무려 7만 2천여 명이나 됐으며 한국교회의 부흥에 큰 촉매제가 됐습니다. 대형교회 출연이 이어졌으며 한국교회는 대형 집회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이후 74년 엑스플로 74, 77년 77 민족 복음화 대성회, 그리고 84년

한국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한편 빌리 그레이엄 한국전도대회는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5일간의 본 대회 가운데 2일째 되는 날에는 특별히 북한 동포를 위한 밤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 주목을 끌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은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2023년 6월 3일 오후 3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장남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를 주강사로 10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대회를 통해 6,44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을 넘어 부흥을 간절히 기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관세 장벽에 가로막혔던 송신기가 하나님의 기묘한 방법으로 통관되고 이어서 여의도 광장을 가득 채웠던 1973년의 뜨거운 복음의 역사까지 참 가슴벅찬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전파를 보낼 길을 여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불가능을 넘어 세워진 송신기도 여의도 광장에 울려 퍼진 뜨거운 통역과 설교도 결국 영혼을 살리는 이 들음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듣고 있는 이 방송 역시 그 은혜의 연장선에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오르는 이 좋은 기별이 누군가의 귓가를 넘어 마음속 깊은 곳에 굳건한 믿음으로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정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1년 12달 중 성장이 가장 왕성한 달을 꼽으라면 아마도 바로 이달 7월일 겁니다. 그래서인가요? 시인은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노래하기도 했죠. 그 축복의 시간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굳세다가도 때로 바람 앞에 갈 때처럼 흔들리기도 하죠. 성장과 시련을 함께 겪곤 합니다. 풍부한 햇볕이 생명을 일까요 보다가도 어느 순간 태풍이 몰아치는 자연이지만 산천 초목은 푸르기만 한데요. 그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길고 깊은 뜻 안에 있으니 우린 그저 넉넉한 마음으로 견뎌낼 뿐입니다. 그렇게 멈추지 않는다면 어느새 훌쩍 성장해 있을 겁니다. 피아오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라면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절로 품게 되는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성내는 것부터 삼가야 하겠습니다. 그 표정, 그 말투, 그 몸짓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의를 결코 이룰 수가 없으니 말이죠. 주리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9507님 사연이에요. 몇 주 전 저희 시어머님 81세 생신이셨어요.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해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들려주세요. 9507님, 와, 제가 이 시간 사연 함께하면서 야, 역시 성도는 다르다 이런 말씀 자주 하게 되는데요, 9507님 사연에서도 똑같이 느꼈어요. 이야, 시어머니 81세 생신이셨는데, 야, 이렇게 축하 사연 신청곡 또 함께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와, 아, 여러분 오죽하면 저 10월대라는 말이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니 저 뭐 시자가 들어가면 뭐 모두 다 싫어진다면서요. 근데 시어머니 생신. 근데 또 시어머니가 81세. 네, 연세 높으신데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며느리 둔 시어머니들. 네, 또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축하해드리는 그 모습들을 제 머릿속으로 쫙 그려봤거든요.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또 함께 하면서 또 그 시간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구나, 머릿속에 막 그려지면서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주 안에 산다는 거네요.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예라모십 앨범 중에서 함께합니다.

0689님. 네, 0689님 남편분, 네, 사랑합니다 라는 말 전해달래요. 와, 너무너무 행복한 남편입니다. 아, 그리고 저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나는 그런 말 간지러워서 못해. 네, 그거 자랑 아닙니다. 네, 못하면 아니, 고쳐야죠. 네, 고치세요. 할 수 있는 내 스타일로 바꾸십시오. 아니, 힘내봐야죠. 사랑한다. 말로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많이 위로를 얻고 있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야. 진정 사랑의 마음 전하고 싶어. 아, 이런 말 해야죠, 여러분. 목사님은요, 하세요. 네, 저도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네, 저도 포함해서, 네, 말 좀 합시다, 우리. 네, 말 한마디가 때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네, 마음, 알아주라고요? 네, 내 마음은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마음 그것도 이해하려면 힘들어요. 그거 들여다 봐야 되잖아요. 네, 말 듣는 게 쉽잖아요. 네, 부담 주지 말자고요. 네, 저 목사님 잘하냐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 네, 그렇습니다. 아유, 얼굴 오늘 또 빨개지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남편도 대단하셔요.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쉬는 날이에요. 아우, 직장에서 힘들었어. 아유, 나 힘든 거 알아줘. 네, 그러면서 소파에 누워서 TV 앞에 뒹굴뒹굴하는, 네, 그런 남편들이 세상 남편들 대부분 아니에요? 근데 또 더 보탬이 되겠다고 비까지 오는데 새벽부터 또 단기 알바 줄임말 뭐 다 아시죠? 아르바이트? 네, 요새 하도 줄임말을 짧게 이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단기 일자리를 찾아서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아내는 그런 남편 또 픽업하러 비오는데 또 차 몰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부부가 이러니 서로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5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원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이것 또한 사실 다툼의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걱정 먼저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귀한 선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 주위에도요, 7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 이름을 찬양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린다면서요. 또 찬미라고 짓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0689님, 소원 두고 기도하세요.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시리라 믿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흡족하다는 것은요, 모든 조건이나 상황이 원만하고 편안할 때 갖게 되는 마음 상태죠. 이 기분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보다는 내 안, 마음 환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환경은 믿음의 크기, 쉼 없이 다름질하는 의지에 있을 겁니다. 어차피 건너야 할 한여름의 강, 이제 시작인데요. 힘껏 전진해서 더위도 삶의 방해물도 능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어인탱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여름 특집 방송 서머 스페셜로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첫 곡,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불 가운데로 걸어가고 또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세상은 먼저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겠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선택을 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아주 많을 텐데 그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드러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순례자의 노래,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그리고 패밀리 워십의 소원, 손영진 씨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감정보다 말씀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 아쉐르의 예수 내 삶의 주인, 옹기장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초롬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왜 결혼한 사람은 서로 좀 닮아간다는 말들을 하죠. 아무래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삶의 모습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겠죠.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를 더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오벳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배하은의 찬송가 메들리, 또 김대환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연안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입니다. 아이자야 61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인생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하며 살 것인가. 네, 이 세 가지 문제들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구와 인생을 함께 할 것인가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앞에 두 문제의 결과까지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만큼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모든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함께 했을 때 행복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 무엇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이 시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첫 곡입니다. 옹기장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안산시립

날마다 주님과 함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아낌없이 주다라는 말은 우아하고 호화로운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진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것, 예를 들면 고급 호텔에서의 하룻밤, 깜짝 여행, 명품 같은 것이 떠오른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특전을 마음껏 베푼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유형의 자산이나 세련된 광고에 나오는 사치품으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호흡할 수 있는 공기와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과 마실 물을 통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거저 받은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 삶에 허락된 사람들, 우리가 사는 곳, 우리의 일 같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축복의 증거이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왕의 아들, 딸임을 기억하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강원명님의 나는 주의 자녀라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생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할게요. All My Days, 마라나타 싱어스의 영어 찬송, 그리고 이은정님의 바이올린 연주 찬송 내구주 예수님,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연이어 함께할게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내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함께할 때 행복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을 매 순간 선택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에이맨의 내 안에 있는 것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필사 프로젝트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주일학교 연합회 호남협의회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를 주제로 제10회 호남지역 미래자립교회 어린이 성경 캠프를 개최합니다. 호남지역 교회 유치부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350명을 모집합니다. 캠프 일정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 접수는 7월 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21-7501번, 010-4721-75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은교회와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에서는 제6차 원데이 무료 성령 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7월 25일 토요일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 광은교회입니다. 미자립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나는 찬양과 코너학습, 에어바운스 물축제, 부흥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접수는 7월 11일 토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900-9741번, 010-7900-97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7-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모든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오후. 매주 토요일과 주일 이 시간은 은혜로운 말씀과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온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1: 20여 년 한 영혼도 잃어지는 영혼이 없길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매주 학교와 공원,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복지관 등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 게요. 어린이집에 매주 채플 중에 4살짜리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해 매주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다른 종교에 계신 할머니에게 그 아이가 울면서 할머니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손주가 얼마나 찡하게 예쁜가요? 금보다 귀한 손주가 울며 말하니 다른 종교에 계신 그 할머니 손주 손잡고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어떨 땐 욕도 허벌나게 먹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또 복음 전하러 나간답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아따 나가면 있고 나가면 있단께요. 시방 후딱 나갑시다.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오신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태초에 하늘과 땅, 바다와 모든 생물이 저마다의 소리를 내며 존재의 의미를 드러낼 때 인간은 특별히 창조주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 속에서 본래의 목적을 발견하고 존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 그 질서를 깨뜨렸고 조화의 합창은 균열을 맞이했습니다. 균열은 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들어와 인간의 역사 전체에 스며들어서 온 피조 세계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래의 합창의 자리 조화의 소명은 잊혀지고 자기만의 음성에 갇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선포하시며 인간의 타락으로 깨어졌던 합창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으로 인해 온 피조물의 영원한 찬양으로 온 우주의 합창으로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끊어버린 노래를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대신 부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진짜 덥지요? 우리가 사는 초록별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주신 이 지구를 어떻게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첫째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도 우리가 사는 지구도 안전할 수 있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리니 시작.

곡으로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왔나요? 찬양도, 기도도, 헌금도 모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셨을 거예요. 전도사님 교회에 무척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친구가 있어서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6살 여자 어린이 김서아 친구예요. 주일에는 엄마 손을 잡고 일찍 교회에 와요. 다른 친구들보다 집이 멀어서 지하철을 타고 와야 하는데도 거의 매 주일 아침마다 일찍 교회에 온답니다. 교회에 오면 해맑은 미소로 선생님들께 인사하고요.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기도 의자에 앉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말씀드린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이지요. 지난주에는 서아가 어른들이 주신 용돈이 담긴 가방을 가져왔는데 갑자기 돈을 꺼내더니 오늘은 내 용돈으로 헌금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는 스스로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는 게 아니겠어요? 와, 여러분, 전도사님은 그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서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금하는 그 모습을 칭찬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지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친구들이 드리는 매 주일의 예배, 찬양과 기도와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가득 담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노가은의 곡, 솔로 김태희 어린이가 부르는 너는 가장 귀하다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 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암송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종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 친구들, 그 말씀대로 잘 살아보았나요? 친구들이 열심히 암송한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0: 아멘. 여러분을 택하여 주님의 일을 할 증인으로 종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일을 하도록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실 거예요.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1: 마가복음 16장 15절.
2: 마가복음 16장 15절.
1: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2: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0: 15절 너희는 온 천하의 단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에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나오는 온 천하는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말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또한 만민은 모든 사람을 말해요. 키가 크던, 키가 작던, 부자든 가난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을 들어야 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면 전 세계에 다니며 세계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정말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선교사님이시지요. 우리가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에 만나고 있는 코리와 많은 선교사님도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선교사님들처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말해주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말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부르며 암송해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번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악보를 보내줄게요.
2: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0: 전하의 따님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복음을 들은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거절할까 봐 걱정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답니다. 우리 말씀의

0: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1: 마가복음 16장 15절
2: 마가복음 16장 15절
1: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2: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0: 해보시오.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르텐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수용소에서 석방된 코리는 수용소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의 회복을 위한 일을 했고, 이후 하나님께서는 코리가 전 세계를 다니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 전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코리에게 수용소가 있던 독일의 라벤스비르큐로 가라고 하셨지요. 코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코르텐붐의 마지막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독일 국민은 큰 사랑과 친절로 코리를 맞이했어요. 코리는 교회, 그리고 이제는 피난민 수용소로 개조된 강제 수용소와 그 밖에 여러 곳에서 연설을 했어요. 코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던져넣는 바다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고기잡이 금지라고 쓴 작은 표지판을 세워놓으시지요. 여러분, 코리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용서해 주시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 묻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코리는 미네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설하도록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와 코리에게 다가왔어요. 친구들, 그 사람은 코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코리는 그 사람을 금방 알아보고는 갑자기 겁에 질렸어요. 그 남자는 수용소에서 가장 잔인한 경비원 중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코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1: 텐붐 여사님,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여사님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고 저의 죄도 그 속에 들어가 버렸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0: 그리고 그 남자는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어요.
1: 텐붐 여사님,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0: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코리는 그의 손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 코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코리는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 악독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코리에게 가득 찼고 코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형제님,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것은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코리가 용서하도록 도우셨던 거예요. 그 후에 코리는 자주 독일에 방문했어요. 코리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인도, 대만, 그리고 많은 나라를 여행했어요. 그리고 1958년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방문했었답니다. 코리는 항상 자신이 어디를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코리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 갇혀있는 사람들이 사는 감옥으로 인도하셨어요. 코리를 처음 보았을 때 화난 모습으로 노려보던 죄수들이었지만 코리를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답니다. 대부분의 죄수와 심지어 간수들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을 들었고 그들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코리는 30년 이상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많은 책을 썼어요. 코리가 기력이다 해 더 이상 주님을 위한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코리에게 미국의 집을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코리는 그 집을 평화라는 뜻의 샬롬이라고 불렀고 코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코리가 91살이 되었을 때 코리는 마지막 여행, 하늘나라로의 여행을 떠났답니다. 여러분도 하늘나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코리와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주어 미션 스토리에서 듣지 못했던 그들의 많은 이야기를 우리 함께 듣기로 해요.

우리는 GR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암송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미션 원정대에 전하고 싶어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GR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John chapter 1 verse 12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Amen. 안녕하세요, everyone. Happy Lord's Day.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어요? Happy Lord's Day.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 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so glad that you are back, everyone.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Amen. There are many names the world may call us.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Sometimes we are known by our job, our achievements, or even our failures. 때로는 직업으로, 때로는 또 우리가 성취한 그것으로, 심지어는 우리가 실패한 이름으로 우리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But God calls us by a different name. He calls us His children. What a wonderful gift that is.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His children. 정말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Our identity is not found in what we have done, but in the one who loves us.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As we spend time together, everyone, may we rest in the joy of knowing that we belong to God's family.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기쁨 안에서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We'll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English worship songs today, everyone. Here we go.

0: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Ginny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의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Yohanbogum 1장 12절 말씀, John chapter 1 verse 12.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You know, when a child is learning to walk, there are many falls along the way. Yet loving parents do not stop calling that child their son or daughter.
1: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하지만 부모는 아이가 넘어진다고 해서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0: Instead, 오히려 they reach out their hands, encourage the child, and celebrate every small step forward.
1: 오히려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고요. 또 작은 걸음 하나에도 함께 기뻐합니다.
0: That is a small picture of God's heart toward us.
1: 네, 이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0: The Apostle John reminds us that through faith in Jesus, we are given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1: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전합니다.
0: Not because we are perfect.
1: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죠.
0: Not because we have earned it.
1: 우리가 자격을 얻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0: But because God first loved us.
1: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0: Knowing that we are God's children gives us courage to begin again whenever we stumble.
1: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0: Amen. Before we part today, let us carry one simple truth in our hearts. We are God's children.
1: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진리를 꼭 우리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0: We are God's children.
1: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0: There may be days when we feel weak.
1: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0: There may be moments when we question our worth.
1: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0: But God's love does not change with our circumstances.
1: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0: Just as a father delights in his children, Our Heavenly Father delights in us.
1: 좋은 아버지가 자녀를 기뻐하듯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요.
0: Wherever we go this week, let us walk with this confidence, not because we are strong, but because we belong to Him.
1: 우리 이번 한 주도요, 우리의 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May our hearts be filled with peace, gratitude, and the quiet confidence of being deeply loved by our Father.
1: 네, 우리 마음이요, 주님 주시는 평안함, 그리고 또 주님을 향한 감사함,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서 오는 담대한 확신으로 그렇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0: Thank you for sharing this time together, everyone. And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1: 우리 하나님은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도 절대로 잊지 말자고요.
0: And He loves you so much, everyone. And He cares for you. He goes before you. I can say like 1,000 things over and over again. But anyway, He loves you. And I love you too, everyone. Jeannie, you였습니다. I'll be back next time. Bye.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위드힘 예배의 마지막 찬양은요, 우리 위드힘의 건반을 맡고 계신 손선아 사모님께서 곡을 쓰셨고, 또 손선아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박진선 목사님께서 가사를 고백하신 곡입니다. 우리 승리라는 찬양 함께 나눌 텐데요,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이 시간 승리를 노래합니다. 이 승리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은 싸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영적 전쟁과 싸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다만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석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다시 한번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죽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그 끝에 서 있는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죽게 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그것을 그가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 자기 손끝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또 물을 줘야 되겠느냐? 우리라는, 다시 말하자면 여기 있는 아론과 나, 그런 뜻이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정을 부리고 원망하던 그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들의 본성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는 40년 동안 줄고 나온 말이 불평, 투정, 불만이었습니다. 모세가 지칠 만도 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지도자는 백성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대적한다 할지라도 지도자는 그들 편에 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우리가 라는 이 말을 하다가 그는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하고서 하나님이 셔터를 내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끊겨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영원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해서 끝났지만 자기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바통이 이어져 가게 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일을 담대하게 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0: 이시대
1: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그 땅을 가라. 약속의 땅에 가라. 그리고 3절과 4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는 것이나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금강 유브라데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따라합시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땅 가라. 그리고 그 땅은 너희의 영토다. 이렇게 말씀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모세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모든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통치자이시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릴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는 거다. 어느 특정인, 어느 유대한 인물이 죽었다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법도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통해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완벽하게 시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죠. 이 땅에는 우리가 이른바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해주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시대 시대마다 사람이,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도출되어져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과 통치의 행위는 사람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리고 영원합니다. 영속적이다 그 말입니다. 끝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나라의 임하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룬 것, 하나님의 계획 안은 이미 장차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들의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삶의 모든 스토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가는 사람. 이삭은 뭡니까? 그 땅에서 여러분 그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 발을 묶어버려요. 너는 이 약속의 땅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머물라. 야곱은 뭡니까? 다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버린 그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떠나는 사람이고 이삭은 머무는 사람이고 야곱은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파송을 해서 그 땅을 먼저 그 땅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실 땅, 준비하실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훈련시킬 그 땅을 먼저 개척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출애굽 세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뭡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뭡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 쟁취하는 사람들,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걸 결정하지 않아요.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0: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약속의 땅을 보라는 겁니다.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준비된 땅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하는 유업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사람들은 자꾸 땅에 거 자기가 원하는 세계, 원하는 세상, 원하는 환경만 자꾸 보려고 합니다. 왜곡되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내셨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셨는지, 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언약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 갈망이 없어요. 왜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하고 싶은 스토리를 쓸 뿐이에요. 나는 어느 기간 동안 어떤 준비를 할 것이고 어떤 공부를 할 것이고 어떤 회사에 들어갈 것이고 어떤 관리가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는 이거다. 정말 그런 건가요? 그가 원했던 어떤 계획이 다 이뤘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래 내가 너를 보니 기쁘고 행복하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불러내신 목적에 따라서 영광을 주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어떤 행위를 보고 기뻐하신 분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위대하신 분은 그분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어떤 뜻이든 이미 이루어졌어요. 왜 하나님 이룰 거니까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방여인 룻은 하나님의 석탄된 백성들과 함께 하나 되는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그 땅으로 옵니다. 약속 땅으로 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전부 모든 사람, 모든 하나님 부르심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거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를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축하는 거죠.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 시대와 신약의 교회 시대 이후의 부르심이 뭐가 다를까요? 이전에는 그들은 약속의 땅 하나님 만든 환경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여정을 가면서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를 배웠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이후에 교회시대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은 본향.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지금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래. 그 장차 오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 신앙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여정이 아닙니다. 이 땅의 어떤 동산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내가 자족은 어떤 정상 어떤 내가 바라보는 어떤 고치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을 합니까? 눈에 보인 것 때문에 실족합니까? 그것을 차지하지 않았다. 그것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그것을 획득하지 않았다고. 왜 실패라고 단정을 짓는 겁니까? 역대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원하는 세상,
또한 백성들이 원하는

세상, 그것이 맞닥뜨려 질 때 그것이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유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참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는 것을 먼 천하의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방왕 느부갓네살왕 바벨론 왕의 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의 나라는 대대로록 영원토록 통치하는 나라다. 그는 하루아침에 신상을 세웠는데 신상을 숭배하던 모든 백성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려놔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지난주에 설교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때문에.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 인간의 상상 이상의 세계에서 초월해 계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묵묵히 건세를 가시는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시죠.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오늘 여호수아 시대는 뭐요? 약속의 땅을 취하는 시대에 말하자면 전쟁하는 세대입니다. 그냥 놀고 먹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싸워야 했어요.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양태가 다르게 나타나요. 우리가 역사를 안다, 역사를 배운다. 어느 한 나라, 뭐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한때 백권 국가였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지나가는 것뿐에 다 지나가요.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그가 통치행이라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풀스토리를 그는 완성할 수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한 역사의 한 토막에 조각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퍼즐 중에 하나로서 그를 여길 뿐이고 그 퍼즐을 맞춰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역사의 주인이시고 실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분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재능이나 어떤 기술 등등이 이와께 만족함이 되겠습니까? 요즘 새벽에 말씀을 열왕기서 말씀을 강해하는데요, 다윗이 힘 빠져서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이신 언약을 망각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치고 올라와서 내가 왕이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경고하지요. 하나님이신 언약은 솔로몬이라고 했지 않느냐? 왜 네가 지금 가만히 있느냐? 다윗이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 사독 제사장 나단 선지자 앞세워서 솔로몬을 왕에 세워버립니다. 자기가 타는 노새를 타게 합니다. 자기 전용차를 내주고 자기 보좌를 내줍니다. 그리고 기름불을 취해서 기름을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솔로몬을 향하여 왕이여 만세수와 없어서라고 높여드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임무예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어요. 반역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역자 내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역사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확한 때에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일을 조작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왜 길거리 나가고 시위를 하는지 모르겠어. 죄종들 듣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왜 순복함이 없냔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도 지금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이 실제라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세대에 주신 메시지가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의 통치를 하고 있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한순간에 짤막한 시간을 대행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그도 여호와를 두려워야 되고 이 백성도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행위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의인이세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 금식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주린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너는 메시아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거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양식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양식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 실체가 살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사람이에요. 이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어디선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학문과 여러분의 논리가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지금 환란 있고 그래서 진동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임재 앞에 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작성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그들에게는 정말 어떤 사람에게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갈 때에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인즉슨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하나님 백성 나온 어떤 열매가 혹시 어떤 유형이든지 축복에 관한 그 열매, 어떤 재정에 관한 열매, 건강에 관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고장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좋은 분이라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고장난 이 백성을 치유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얼라이먼트 정렬하게 하셨습니다.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장난 연약함을 강화시키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서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왕.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모세 입에다가 내 말을 넣어준 것처럼 너의 입에도 내 말을 넣어주겠다. 모든 백성들이 너의 리더십 앞에 복종하게 만들겠다. 모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존경받고 싶으시죠? 존경은 우리가 만드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셔야 그 인격의 존중함을 받아요.
내가 선전하고 나를

0: 미화시키고 내가 떠들어야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들이 존경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짓까요? 주여, 주의 말씀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 앞에 종일 뿐입니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나에 대한 말씀,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 우리 자녀들에 대한 말씀, 교회와 이 땅 도시에 대한 말씀, 대한민국에 대한 말씀, 열방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 믿음의 임계 질량에 따라서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 초신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사람에게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보여주는 그림책처럼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깊은 단계 지성소까지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세계 열방에 관한 계시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보고 있는 사람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후에도 보지 못할 거라는 단정도 짓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시대를 겪어야 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시대의 마무리 지음에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또 다른 리더십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전쟁을 치르야 될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지도자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넌 내 말씀을 청종하라. 내가 너에게 들려준 말씀, 음성을 들을지어다. 내가 계획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세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675-3004번 포도원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 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 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필사 프로젝트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주일학교연합회 호남협의회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를 주제로 제10회 호남지역 미래자립교회 어린이 성경캠프를 개최합니다. 호남지역 교회 유치부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350명을 모집합니다. 캠프 일정은 7월

7월 2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 접수는 7월 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21-7501번, 010-4721-75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은교회와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에서는 제6차 원데이 무료 성령 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7월 25일 토요일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 광은교회입니다. 미자리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나는 찬양과 코너학습, 에어바운스 물축제, 부흥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접수는 7월 11일 토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900-9741번, 010-7900-97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9-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끌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나눠주실 분,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계신 임바울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인사 소개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1: 예,
0: 네,
1: 안녕하세요. 우리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10여 년 전에 대한민국에 와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현재는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임바울 목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신 지 한 10년 이제 넘으셨어요?

0: 예, 맞습니다.
1: 어떠세요? 이제 한국살이 많이 뭐 이미 다 적응이 되셨어요?
0: 아직까지는 좀 적응하는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아직도요?
0: 예, 그럼요.
1: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0: 일단 북한 사람들은 언어적으로 굉장히 직설적인 부분이 있고
1: 네.
0: 또 한국 분들은 언어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
1: 애둘러서 얘기하고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아직도 적응이 안 되긴 하지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우리 목사님의 탈북의 이야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네.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시지 않습니까
0: 네,
1: 목사님?
0: 맞습니다.
1: 예. 어떻게 오게 되셨죠?
0: 사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왔다기보다는 예. 군 복무 중에 상관과 한번 크게 싸우는 우발적인 사건 때문에 그냥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이 안정을 되찾고 다시 부대를 복귀하려고 했다가 부대를 복귀하지 못하고
1: 네.
0: 그 밤에 휴전선 불빛을 바라보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불빛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1: 오. 네,
0: 한국까지 오게 됐는데 철책도 넘고 지름밭도 네. 건너서 또 지금 목회자가 돼서 그때를 돌아보니까 아 성령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았나라는 확신이 요즘에는 많이 듭니다.
1: 네. 네.
0: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린 마음에 22살이었으니까요. 그냥 충동적으로 어쩌면 북한 땅에 그대로 있으면 소망이 없겠다 싶어서 정말 단순한 생각에 걸어온 길이었는데
1: 예.
0: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신실하게 또 통일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이것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지금 그런 확신을 가지고
1: 아멘.
0: 하나님께 빚진 인생으로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1: 북한에서 군복무가 참 길지 않습니까?
0: 길죠.
1: 너무나 까마득하고 아득하고 그래서 더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답답하죠.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북한군을 바라보면 10년이기도 하고 너무 길기도 하고
1: 예.
0: 물자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많은 군인들이 이제 용량실조와 또 질병으로 사망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1: 예.
0: 그래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그런 생각을 또 생각보다 많이 안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저 친구도 참으니까 나도 참아야지. 저 친구도 견디니까 나도 견뎌야지.
1: 네.
0: 그래서 대부분 북한 군인들은 그렇게 아마 견뎌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니까.
0: 그렇죠.
1: 생각보다는 이게 불합리함까지는 다다르지 않는군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처럼 이제 핸드폰을 많이 사용해서 외부 정보를 많이 들으면
1: 네.
0: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우리가.
1: 그렇죠.
0: 군 생활이.
1: 네.
0: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탈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살아가겠지. 내가 견뎌내야 되겠다.
1: 네.
0: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 군인들은 그 시간들을 견뎌내서 당 입당에 가입을 해서 제대해서 대학 졸업 중을 가지고 가면 어느 정도 미래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북한 군인들이 견뎌내지 않을까 싶어요.
1: 그 힘든 과정을 견뎌내면 그래도
0: 보상이 있다라는
1: 뒤에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 군을 돌아보면 너무 불합리한 게 많고 또 인권 유린의 상황도 너무 많고
1: 네.
0: 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생존의 문제죠.
1: 네.
0: 하루하루 살아남아야 되는 그래서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군복무했던 강원도 지역은 특별히 많은 군인들이 아사로 죽고
1: 네.
0: 또 병 걸려서 죽고
1: 그걸 직접 보셨어요?
0: 그렇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북한 군인들은 전투를 훈련한다기보다는
1: 예.
0: 대부분 청년들이 딱 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사장이나 이런 데 많이 동원이 돼요.
1: 네.
0: 그래서 뭐 고속도로 공사장이라든가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든가 아이고. 특별히 이제 발전소 네. 같은 데 동원이 많이 되는데 그 기계가 없기 때문에 다 군인들이
1: 손으로.
0: 이제 손으로 뭐 곡괭이 찢어서 이제 산도 깎고 이러다 보니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1: 예.
0: 죽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병까지 걸리면 약이 없어서 치료받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1: 예.
0: 제가 군복무했을 때마다 이제 15년이 흘렀으니까 지금 15년이 지나면 굉장히 북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어떤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이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0: 네.
1: 한 가지 희망이네요.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1: 북한에 이제 다음 세대들로부터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0: 맞습니다.
1: 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네. 우리 목사님도 이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0: 네.
1: 할 것을 사실은 우발적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 탈북하는 길에서는 아마 기대를 못 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저 같은 경우에는 탈북할 때는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1: 대한민국에 남겨서. 가면 그래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0: 그때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어.

0: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산골에서 제가 살았던 고향은 군수산업. 네. 밀집된 지역이어서 사실은 외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차단된 그런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에 넘어가는 사람들조차도 반역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환경 가운데 네. 유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이 환경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환경에 들어가니까 아니, 중국에 넘어가는 것도 국가를 반역하는 거구나.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상태에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에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모험이고 네. 그때는 뭐 남조선 그런 개념보다는 부대 들어가면 처벌도 두렵고 또 내 인생은 이제 탈영병으로 집에 가자고 하니 내 인생은 망했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그냥 정말 한 줄기 희망처럼 그냥 저기 한번 가보면
1: 네. 뭐 어떻게든 되겠지.
0: 그 여기보단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야. 생각이었던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여기 앉아있다고 하는 게 정말 시편 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을 때 네. 꿈꾸는 것 같았다. 그 표현이 정말 제 삶에 맞지 않을까. 저기서 꿈꾸는 것 같은 생각이 네. 많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 제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을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길이 은혜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1: 아니,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한국에 오셨을 때가 20대 초반이란 말이죠.
0: 그렇죠.
1: 그때 한국에 딱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0: 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두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네. 첫 번째 감정은 국정원이나 하나원에 들어오면 김정일에 대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한 책들을 많이 줘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북한은 책들을 철저히 차단시키고 또 김일성 우상숭배에 관한 도서만 이제 보거나 당에 관한 국가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다가 많이 충격을 받은 게 너무 많이 섞고 살았다 우리가. 그 배신감.
1: 네.
0: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우리 탈북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그 배신감. 그래서 처음에는 막 분노도 했다가
1: 네.
0: 우리를 어떻게 도대체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그 시간 때문에 그 배신감 때문에.
1: 네.
0: 그리고 되게 혼란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뭐 예를 들면 6.25가 북한에서는 남조선과 미군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고. 그래서 조국 해방 전쟁 이라는 그런 그렇죠. 말을 했었거든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제 북한이 먼저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가 진실일까? 근데 이제 전쟁 기념관이나 또 역사를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북한이 먼저 시작한 전쟁은 막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지금은 괜찮지만 초반에는 예. 그것조차도 너무 혼란스러운 시 혼란기를 정말 많이 그게 첫 번째였어요. 배신감 플러스 혼란. 또 그 혼란 가운데는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가르칠 때는 굉장히 못 살고 굉장히 비합리적인 그래서 미국의 이제 통제와 압제 가운데 있는 뭐 그런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정작 여기 와보니까 여기 너무 잘 사는 거야. 북한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너무 화려한 그냥 놀랐던 기억밖에 없어요. 와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1: 네.
0: 와, 대한민국이 똑같은 이 경계선 어떻게 보면 이제 몇십 킬로만 넘어오면 되는
1: 그러니까요.
0: 공간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거기에 한번 놀랐던 두 번째는 너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서 한번 놀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대한 열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이게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1: 네.
0: 북한에서는 딱 제한된 것만 보고 대한민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읽고 싶은 책 마음껏 읽고
1: 네.
0: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대통령한테 욕해도 되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그게 좀 많이 놀랐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아마 처음 한국에 오신 많은 탈북민들이 그런 혼란의 시기, 분노의 그렇죠. 시기, 우리 목사님과의 생존의 이야기, 또 하나님을 어떻게 그래서 목회자 길로 인도하셨는지는 찬양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목사님이 좀 요즘에 은혜 나누시는, 은혜 받으시는 찬양 함께 네.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0: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고백하는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찬양이 비준비하시니 찬양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찬양 후렴에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성할지어다 이 찬양이 있는데 제가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북한 땅에서 평양에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해주세요.
1: 아멘.
0: 기도와 고백이 나오는데 이 찬양 네. 한번 듣고 싶습니다.
1: 비준비하시니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10여 년 전에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철책을 넘어서 귀순을 하셨죠. 탈북을 하셨다가 지금은 목회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임바울 목사님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목사님께서 혼란과 분노의 시기, 네. 또 갑자기 닥친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의 살아간 어떤 기대와 기쁨이랄까요? 네. 그럼에도 이곳에서 생존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1: 쉽지 않죠. 네. 가장 힘든 거는 외로움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0: 아, 혼자.
1: 혼자.
0: 네.
1: 특별히 이제 가족끼리 오신 분들도 고립이 되죠.
0: 그럼요. 네,
1: 가족이 네. 있어도. 네. 근데 저처럼 이제 혼자 온 탈북민들이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외로워요.
0: 예.
1: 특히 이제 명절날 같은 때. 이때 우리 가족을 두고 혼자 넘어온 탈북민들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이고 너무너무 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보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일단은.
0: 네. 네.
1: 근데 보면 멀어도 외국에 있던 뭐 부산에 있던 뭐 힘들긴 하지만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과
0: 그렇죠.
1: 갈 수 없어서 못 가는 거는 이 차원이 너무 다른.
0: 네.
1: 그래서 그 외로움이 저에게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뭐 같이 모여도 조금 덜 할 수는 있겠지만 고립된 상황 가운데 그 외로움을 버텨내고 견뎌내는 시간

0: 시간이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럼요. 시간들이 너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1: 네.
0: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고 북한에서 경험했던 통제와 감시, 억압이라는 인권 유린이라는 상황들은 경험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혼자라는 이 거리감, 그 외로운 시간들을 견디게 해줬던 것이 아마 신앙이 아니었던 것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1: 야, 한국에 처음 오셔서 그러면 바로 신앙생활 시작하셨어요?
0: 바로 신앙생활을 하진 못했죠. 왜냐하면 북한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1: 네.
0: 북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남선보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가 이 미국의 종교 아닙니다. 서방에서 너무.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종교를 굉장히 싫어하고 일반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1: 네.
0: 굉장히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다는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저도 너무너무 거부했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네.
0: 아직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거의 80%, 85%가 기독교.
1: 처음에는?
0: 네, 처음에는. 맞아요. 다 그렇게.
1: 또 탈북 가정에 도움도 받으시고.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제가 넘어왔을 때 15년 전만 해도 굉장히 탈북민들이 많이 올 때여서
1: 네.
0: 저도 기억이 나요. 처음에 룸메이트가 형님이 한번 교회를 한번 가보자.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할 거 없으니까 끌려갔다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막 기도하는데 막 샬라샬라 하고. 와,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이 기독교는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나왔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일을 해주셨어요.
1: 네.
0: 그래서 보통 탈민들이 하나원을 나올 때 집을 배정받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도 이제 군포시에 집을 배정을 받았는데 집이 안 나온 거예요.
1: 오.
0: 그래서 20일 동안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하나원 때는 있을 수 없고 보통 이제 쉼터 같은 데서 한 20일 정도 생활하다가 집이 비어지면 들어가야 된다는
1: 네.
0: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쉼터를 갔던 게 저기 경기도 포천에
1: 오.
0: 있는 어떤 목사님이 운영하는 쉼터에 이제 20일 거기 가 있게 된 거예요. 쉼터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실향민 목사님이었어요.
1: 오.
0: 할아버지 한 70대 네. 되시는. 기독교 대단에서 또 목사님이 운영하는 쉼터이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1: 네.
0: 매일 뭔가 예배 같은 걸 드려야 되는데 초반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를 계속 예배가 있으면 계속 데리고 다니셨어요.
1: 네.
0: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쉼터 20일 기간에 한 열흘 10일째 되는 날 목사님 그날도 이제 예배를 가자.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따라갔다가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은혜를 제가 드렸어요.
1: 네.
0: 진짜 마음에 불을 안고 있는 뜨거운 돌덩어리를 안고 있는 희한한 체험을 하고 돌아봤는데 그전까지 제가 성경을 계속 읽었잖아요. 뭐 동정녀가 뭐 예수를 낳았다 뭐 이런 얘기는 정말 북한 무신론자들에게는 말같지도 않은 얘기고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다윗 이야기는 우리가 왜 알아야 되며 이런 게 정말 생소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 날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1: 할렐루야.
0: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인 게 믿어지고
1: 아멘.
0: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셨던 건 성경 말씀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신기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한 열흘 동안 너무너무 행복 했던 와 네, 너무 불안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을 경험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1: 네.
0: 저는 제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을
1: 네.
0: 그 쉼터 가운데 경험하고 그렇게 인생을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렇게 해서 뭐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시고
0: 그렇죠, 그렇죠.
1: 지금은 목회자가 되셨어요.
0: 맞아요.
1: 사실 신앙인의 삶과 또 목회자의 삶은 다른데
0: 그렇죠.
1: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어떤 부르심이 특별히 있으셨을 것
0: 네.
1: 같아요.
0: 사실은 저는 목회자가 되게 싫었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1: 네.
0: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가 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청년으로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제 성향이랑 안 맞는 거. 뭐 싫어도 그냥 웃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제 그 마음에도 목회자는 저랑 이제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어요.
1: 네.
0: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했던 것이 안산 네, 상록수역 근처에
1: 예.
0: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적 멘토를 잘 만났어요. 저희 그때 당시에 담당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1: 와.
0: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권면을 해주셨어요.
1: 네.
0: 근데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다가 제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이 권면을 해주셔서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0: 통해서 저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기도 가운데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북한의 영혼들을 말씀으로 살려내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는 강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재우지 않아도 관계없이 걸어왔던 길이 아마 목회자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게 믿어지지 않고 네. 네, 신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시간들이 요즘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셨다라는 것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목사님이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증언하는 또 사람이 되셨으니까 이 방송을 또 듣는 많은 분들도 도전받고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응원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0: 감사합니다.
1: 목사님 어떠세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 우리 탈북민을 위해서 또 탈북의 성도를 위해서 부탁이랄까요?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것 같아요.
0: 지금 탈북민들의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계들을 뭐 정식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우려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조사들을 해보면 매년 탈북민들이 한 50여 명씩 자살도 하고 뭐 또 죽기도 하고 또 아파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몇 년 전에 탈북민 모녀가 또 굶어서 죽기도 하고 뭐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탈북민 자살률은 대한민국도 자살률이 높지만 4배가 높고 또 특별히 탈북민들이 마약
1: 맞아요.
0: 사기 이런데 많이 이제 연류가 되면서 범죄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또 대한민국의 법을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 자유 대한민국에 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2025년 작년이죠. 돌아가신 숫자가 4배나 급증을 했다고요. 거의 한 200명 정도가. 근데 제가 우리 탈북민들의 인생을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확신이 계속 들어요.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일, 하나님께서 주실 이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땅의 사람들을 건져내 주시고 북한 주민들,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땅의 실상을 알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잖아요. 통일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남한 성도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북한에서 살다가 여기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 탈북민 고향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파급력이 훨씬 더 강력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탈북민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에 5만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 교회가 우리 탈북민 성도 한 명만 제대로 품고 기도하고 세워내면 이게 북한 성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탈북민들이 방황하고 있고 한국에 오면 85%가 기독교인인데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떠나는 정말 마음 아픈 현실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국동방송 가족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우리 교회들이 우리 탈북민 성도들을 한 명이라도 함께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낸다면 그 하나가 백을 이루고 백이 천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지 않을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이 목사님이 탈북민이라서 하시는 부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오고 또 관심 가졌던 것보다도 앞으로는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또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게 이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탈북민 신앙 간증 임바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목사님
0: 감사합니다.
1: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관심 가져야겠다. 목사님 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더 많이 기도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탈북 신앙인의 간증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구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한 간증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게스트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된다면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게스트분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어떤 말보다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감격의 눈물이요. 라고요. 저도 잠시 그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는 직접 뵙게 되겠지만 그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감격이 이 시간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 임하길 기대하면서 하늘편지 시작할게요.

네,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문을 활짝 열었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남겨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6762님, 내가 매일 기쁘게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네, 이렇게 메시지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0331님, 기도원으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지금은 마늘을 까며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평안함을 얻습니다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0231님, 오늘 손주들이 와서 강화 건평해변가를 돌면서 찬송도 듣고 귀한 시간을 가졌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래요. 할머니의 사랑과 기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니 제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기쁜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요. 메시지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김현진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실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8380님, 예배드리고 아버지와 집으로 가는 길에 듣습니다 하셨는데요. 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3590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듣기 원해요 하셨는데 잠시 후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5017님, 7월에는 더욱 주님만 바라고 믿으며 기도에 힘쓰길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듣기 원해요 하셨는데 아멘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주님께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띄워드릴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1330님, 모든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래요,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영과 마음은 더욱 주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은혜로 가득한 7월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맺겠습니다. 끝곡으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임채무의 목소리로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나의 이야기 세 번째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저희가 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조금 뒤에 읽게 될 그 본문 말씀 로마서 속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냐면, 조금 전에 살짝 힌트는 드렸습니다만은 누군가를, 하나님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겠죠. 근데 그 속에, 그 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러면 어떤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건 뭐 쉽지만 그러한 삶보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잖아요. 뭐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구를 섬기고, 뭐 누구를 기쁘게 하고, 뭐 나만의 만족을 이거는 우리가 익숙해요. 교회를 적어도 오랜 동안 다니신 분이라면 뭐 설교를 통해서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기쁘게 하고, 다른 누군가를, 내 이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니드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좀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들어본다든지, 뭐 질문을 던진다든지, 뭐 가까이 한다든지, 뭐 그래야만 되겠죠. 그래야 그 사람의 어떤 필요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좀 뭐 섬길 수 있다든지, 기쁘게 해줄 수 있다든지, 이런 거를, 꺼리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누군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기쁨도 중요하고 나의 어떤 유익이나 만족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메일을 한 통 받았는데요. 그 이메일을 잠깐, 뭐 다 이 편지니까 뭐 다는 소개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하여튼 부분적으로만 소개해 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최원규라고 합니다. 제가 함께하는 교회 다닌 지는 이제 막 2년이 되어 가네요. 로스쿨 들어오고부터 함께하는 교회를 알게 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로스쿨 신우회에서 이번 겨울에 작은 음악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셨고 지혜도 주셨지만 로스쿨이 법을 가르치는 방법에만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라 음악회 장소와 장비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마이크 때는 한 대만 있어서 합창시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았고 신디는 스피커 연결용이 아니라 자체 스피커가 달려있어서 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상황이. 의자도 부족했고요. 악보를 바치는 보면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우의 지체들이 각자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부족한 장비를 빌릴 수 있으면 빌리기로 했습니다. 총 3개 교회에서 부탁을 드렸는데요. 두 교회는 여러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교회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장비를 빌리는 것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빌리지 못하면 어쩌나 고민과 걱정에 가슴 졸이면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안면이 있던 천 목사님께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신호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혹시 마이크 때하고 의자 좋은 교회에서 빌릴 수 있을까요? 괄호 열고, 처음에는 소심함에 고가인 신디를 빌려달라고는 말 못하고 마이크 때와 의자만 말씀드렸습니다. 괄호 닫고. 그러자 천 목사님이 그래요? 빌려가요. 의자라고? 마이크 때? 의자 저거 좋겠네? 저거 가봐요. 목사님의 힘찬 말에 용기를 얻어 저 목사님 그런데 죄송한데 신디도 빌릴 수 있을까요? 신디? 그건 음향팀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지금 물어보지 뭐. 태훈아 로스쿨에서 음악회 한다는데 신디 좀 빌려줄 수 있니? 잠시 말씀 나누시더니 빌려가도 된대요 하시는 목사님. 사실 많이 걱정되고 망설였거든요.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거절당하면 어쩌나, 절차상의 이유로, 교회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과 마음에 가슴 졸였었습니다. 그 마음이 천 목사님의 흔쾌한 가져가요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신디와 의자를 열심히 물색하는데 써니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헤이! 음악회 해요? 네, 여러 가지 빌려주신다고 하셔서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써니 목사님 왈, 괜찮아요. 내 것도 아닌데 뭘. 웃고 넘어갔지만 그 순간 드는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뭐라고 들리더라고요. 주님 이렇게 말씀을 주시나요? 그 순간 하나님께 두 번째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바로 신우의 멤버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종이나 신디와 마이크 때 전부 구했다? 함께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기로 하셨어. 신디와 물건을 빌리기로 한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물건을 빌리며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으시길래 사실 같이 로스쿨에 다니는 제 친구와 저는 물품들을 챙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윤구야, 우리 이거 빌리면서 대여 목록 정도는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그지? 친구도 그러게 이렇게 빌려가도 되나 싶은데 법을 배우는 우리로서는 재밌어집니다. 대여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차후에 물품이 없어졌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과실상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 금액을 완전히 보상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빌려가면서 빌려주는 함께하는 교회 걱정을 하는 웃지 못할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을 믿는 모습의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임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물품을 주섬주섬 챙겨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마침 요한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공연하시나 봐요? 네, 여러 가지로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뭘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목사님, 그때는 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당연해서. 빌려주는 모습이 당연해서 무슨 음악회인지 왜 빌려가는지 물어보지 않고 몇 단계에 이르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여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도 빌려주는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에 당연해서 감격하지 않고 빙그레 마음속으로 웃으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 음악회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 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이죠.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죠. 네. 근데 정말 이런 게 뭐 어쩌면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닐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게 될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정말 서로의 필요를 생각하고 또 배려하고 작은 기쁨이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생각해 본다면 아주 작은 기쁨은 얼마든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본문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여러분 들어오시다 받으신 주보 안에 혹은 화면을 통해서 본문 내용 같이 여러분 마음으로 또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7절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의 모욕이 제게 임하였습니다라고 기록된 대로 사셨습니다.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줄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뭐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또 마지막 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설명해주고 있어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삶,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삶, 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그분께 영광이 된다는 내용을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길이 있죠. 본문이 소개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길, 그분께 영광이 되는 길을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러한 길,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스토리 안으로 그러한 이야기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저자가 공동 저자라고 지지난주에인가요? 말씀드렸었죠. 그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우리는 담아내야 되고요.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 스토리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삶이거든요. 그 우리가 여러분 그런 뭐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라든지 뭐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라든지 뭐 외국 말을 하는 뭐 외국인이라면 뭐 더 그렇겠죠. 근데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정말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혈통을 지닌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우리가 정말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스터디하지 않으면 이렇게 만나잖아요. 새터민이라든지 아마 저도 그런 걸 경험했지만 정말
이야기하는데 여러 번을 들어야 되고요. 질문을 여러 번 던져야 되고요. 뭐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일 테고요. 같이 대화하기조차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들을 찾아봤어요. 우리는 흔히 양파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둥글파라고 부릅니다. 볶음밥은 기름밥이라고 하죠. 건망증 아시죠? 건망증. 이즘증이라고 합니다. 이즘증. 아이스크림은 얼음보숭이라고 하죠. 게시판, 알림판. 멋있죠? 근데 사실은 보면은 이분들이 영어는 우리가 더 쓰더라고요. 그렇죠? 영어 잘 안 써요. 일부러 안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자면 헬리콥터, 영어잖아요. 거긴 뭐라고 부르죠? 직승비행기. 골키퍼, 문지기, 수화, 손가락말. 야간경기, 등불게임, 주차장, 차마당. 돌풍, 갑작바람. 이외에도 뭐 인터넷을 한번 검색하시면 뭐 쫙 나오는데요. 정말 우리가 정서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언어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어디죠? 강원도 태백에 가면은 그 예수원에서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북한 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서 뭐를 배우냐면 이런 말들을 배워요. 또 거기 정서, 문화, 왜냐면 우리가 통일 얘기하지만 뭐 통일에 대해서 말하기는 쉬운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또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날이 정말 오기를 우리가 바란다면은, 소망한다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 또 외국분들이거든요. 그 벤토리 신부님이 그 강사로 직접 나서시면서 북한 학교에 대한 강의를 그분들이 하시는데 약간은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거를 나서서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의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들의 기쁨을 위해서 저들의 어떤 미래를, 장래를 정말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무언가를 오늘의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그런 준비하는 그런 애씀이나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왜요?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삶은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쨌든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당신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사실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이런 단어가 있죠. 여러분도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절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기쁘게 해주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걸 다 믿고 우리가 뭐 동의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야만, 가야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러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오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만 된다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받아들이고요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은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상 어떤 방법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지만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나의 희생 없이 누군가의 유익을 뭐 구하고 기쁘게 해주고 그게 어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기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또 이웃의 기쁨을 찾게 되지만 결국은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뭐 그 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 그분께 기쁨이 되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길을 이미 선택한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그 길을 가겠노라. 그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기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노라 결단하신 분들이 이 안에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다른 길 많아요. 그래서 그 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길이든 찾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만족시키는, 나를 기쁘게 하는 그 길을 저나 여러분이나
찾을 거예요. 그게 뭐 그게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웃기는 거는요, 이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인데 그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우선순위가 물질이고 돈이고 소유고 뭐 이런 거 이런 거라면 언젠가는 그게 그 물질이든 소유든 그게 결국은 우리를 실망시키게 됩니다. 왜요? 거기에 노예가 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뭐 물질 이런 거 아닐지라도 만약에 뭐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외모고 뭐 아름다움이고 뭐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거기에만 꽂혀 있고 정말 그게 나의 어떤 삶의 중심이고 우선순위라면 또 언젠가는 결국 너무너무 실망하겠죠. 아마 속으로 죽어도 여러 차례 수백 번 수천 번을 우리는 죽을 겁니다.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서. 그게 나에게 만족감을 안겨줄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두려워서 또 죽고 또 죽고 죽음을 반복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혹은 뭐 어떤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 위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정말 한동안 힘을 누리고 뭐를 할지라도 정말 잘 나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인정해주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얼마나 힘 빠지고 힘들어지겠어요. 다른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 혹은 지혜를 추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정말 나의 온 삶을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지식 내가 추구했던 그 지혜 그 속에 온전한 만족함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어느 순간은 알게 되죠.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형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를 따라서 한 학기 동안 미국에서 이제 유학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공부를 하러 가게 됩니다. 형은 뭐 저보다 훨씬 더 이국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어릴 때 막 왕따 되고 막 놀림당하고 이런 게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힘든 그런 유년기를 보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되니까 형한테는 나중에 제가 형한테 듣기로는 이게 엄청 막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왜냐면 이제 이 환경을 좀 벗어날 수 있고 미국에 가면 그래도 나랑 좀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 또 이런 아이들이 있을 테니까 여기처럼 왕따 되진 않을 거고 근데 웬걸 가보니까 첫날 첫 수업 시간에 4학년 수업 시간 들어갔는데 그날 선생님 그 퀴즈인가요?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철자법 일종의 퀴즈 하는 시간이죠. 스펠링 하는 시간이었는데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랑 그냥 뭐 사소한 대화 영어로는 가능하지만 뭐 배가 고파요 뭐 이런 역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중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아마 배웠죠. 그러니까 뭐 문법은 뭐 엄마가 가르쳐 주셨나요? 그냥 대화하는 거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스펠링이니 뭐 이런 거 몰랐거든요. 철자 뭐 이런 거 할 줄 모르니까. 근데 그 수업에 그 첫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야단났죠. 근데 이제 형 차례가 점점 더 다가오니까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릴 수밖에 없죠.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형 차례가 되니까 선생님이 저희 형을 지명하면서 앞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형은 이제 야단난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다 나를 망신당하려고 작정하셨나? 그래서 앞에 나갔더니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반 아이들한테 얘들아 내가 몇 주 전에 우리 반에 이제 한국에서 올 친구가 한 명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지 얘가 그 아이거든. 근데 얘는 이름이 요셉인데 얘는 한국말을 진짜 잘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서 저희 형한테 스펠링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딴 아이들은 뭐를 하셨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봄 하면은 스프링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그러면 얘가 큰 목소리로 S-P-R-I-N-G 이제 이걸 하는 거죠. 다른 아이에게 그럼 두 번째 일어나 그 뒤에 있는 애 일으켜가지고 뉴스페이퍼 신문이죠. 그러면 얘가 또 미국 아이가 N-E-W-S-P-A-P-E-R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데 이제 형 차례인데 형은 당연히 자기도 그걸 해야 되는 줄 알았지만 선생님의 다른 카드를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근데 선생님이 나오라 하더니 그 말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면 얘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형한테 거꾸로 네가 선생님 이름을 그 선생님 이름이 샤프였거든요. 선생님 이름을 칠판에다가 선생님 이름을 좀 한국말로 써줄 수 있겠니? 그건 뭐 식은죽 먹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 스토리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스토리거든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그 순간부터 저희 형의 초등학교 4학년의 눈썰미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형이 막 너무너무 자신감 없고 막 창피하고 이러는데 그날부터 그 학교에서 그 교실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완전히 스타가 된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 스토리에

0: 어차피 오늘 우리가 이 이어지는 내용이 스토리니까요. 그 스토리의 일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느 결에 소문이 났는지 수업이 끝난 후에는 다른 반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또 형들까지 내게 몰려왔다. 야, 너희 반에 다른 나라 말 잘하는 아이가 있다며? 어, 너구나. 내 이름도 좀 써줄래? 나는 학교에서 유명인으로 급부상했다. 그 학교를 다니는 내내 한국어로 이름 쓰기가 완전 유행하면서 내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른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나는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선생님은 영어도 못하는 아이가 될 뻔했던 나를 한국어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주셨다. 샤프 선생님은 나의 처지를 아셨고 나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기쁨, 다른 사람의 처지, 다른 사람의 니드, 그 필요 말이죠. 그걸 이해하신 거죠. 그날 샤프 선생님은 계획한 학습 진도는 나가지 못하셨지만 한 아이의 부끄러움을 자신감으로 바꿔 인생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 만약 선생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어도 못하는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했을 것이고 그 꼬리표는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혔을 것이다. 돌이켜 볼 때 그 학교에서 내가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은 자신감이었다. 그날의 일은 줄곧 혼혈아라는 열등감에 시달려온 내게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강렬하게 심어주었다. 샤프 선생님이 그날 하신 일이 있죠. 샤프 선생님은 그날 한 학생을 살리셨습니다. 저희 형을 살리셨어요.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온의 찬양 김혜숙입니다. 내가 내 눈에

내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7월의 첫 번째 주일 저녁입니다. 우리들이 존재감을 잃고 힘이 없을 때 일으켜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저녁 시간, 내 영혼의 찬양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소유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작할게요. 첫 번째 곡은 조수아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내 힘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힘을 쓰죠. 내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지만 때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셔서 가장 깊이 있게 모든 걸 이해해 주신 분,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찬양 올립니다. 조준모의 그의 생각.

하나님은 사랑으로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시려고 기다리시죠. 혹시나 당신은 진짜 사랑을 찾으셨습니까? 하고 누가 나에게 물었을 때 예 라는 대답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불행하죠. 사랑은 우리들의 인격을 좌우하며 정신과 영혼을 좌우해서 행복과 불행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이신, 변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 행복을 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찬양 올릴게요. 전미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무엔의 선한 능력으로 두 곡 올립니다.

찬양 듣고 돌아왔습니다. 시한수 올려봅니다. 제목 7월의 시 이혜인. 7월은 나에게 치자꽃 향기를 들고 옵니다. 하얗게 피었다가 질 때는 노랗게 떨어지는 꽃. 꽃은 지면서도 울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모든 사람들을 꽃을 만나듯이 대할 수 있다면 그가 지닌 향기를 처음 발견한 날의 기쁨을 되새기며 설레일 수 있다면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 향기를 맡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삶 자체가 하나의 꽃밭이 될 테죠. 이혜인.

서울 챔버 싱어즈의 순종 듣고 돌아왔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상은 각각에게 다르게 보입니다. 특별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지닌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은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저녁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끝으로 소프라노 김미옥의 주기도 올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작의 문예정, 진행의 김혜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배신당하신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주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때의 마지막 몇 시간을 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시리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일주일은 열정과 사랑이 가득했고,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는 긴장과 혼란

0: 한의 시간들이 계속됐죠.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순간들을 같이 들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 배신당하신 예수님을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1: 그날 아침에도 태양은 참 아름답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모두에게 정말 힘든 날이었고 다음 날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새벽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이 작은 동산을 떠나기를 주저하셨습니다. 이곳은 지난 5일 동안 새벽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올리던 곳이었죠. 닭 울음소리가 두 번째 들리자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사라져가는 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지친 제자들이 조금 더 자도록 시간을 주셨죠. 앞으로 오랜 시간 잠들지 못할 그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지쳐 있었죠. 제자들은 바람을 막기 위해 서로 몸을 붙이고 잠이 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게 보내주신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의 힘으로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제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0: 여스, 왜 대제사장 집으로 온 거죠?
1: 곧 알게 될 거다.
0: 설마 대제사장이 우리와 같이 가는 건 아니죠?
2: 유다, 상상력이 지나치구나. 그분께서 갈릴리에서 온 겁쟁이들을 찾아 숲속을 헤매실 리가 있나? 그분의 종이 우리와 함께 갈 거다. 어, 마침 저기 오는군. 말고, 이제 가볼까?
3: 네, 요하스 제사장님. 자, 이쪽으로.

0: 베드로. 베드로.
1: 왜 그러세요, 예수님?
0: 베드로. 일어나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이 약하구나.
2: 넘어진다고요?

0: 멈춰라! 넌 누구냐?
1: 전 이스라엘의 제사장 요아스라고 합니다. 장군께서 절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0: 네레오 장군님께서는 제사장 한 명과 정보원 한 명이 올 거라 하셨다. 그러니 다른 자들은 다 돌아가라.
1: 그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2: 갈마 백부장 괜찮네. 대제사장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0: 알겠습니다, 장군님. 전 부하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2: 요아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아냈나?
3: 예, 장군님. 여긴 그 갈릴리 사람을 따라다니던 유다라는 자인데 지금 그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2: 좋아. 허탕을 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알겠나?
4: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2: 좋다. 출발한다.

0: 아직도 자고 있는 것이냐? 이제 됐다.
1: 뭐야? 여기가 어디지 이게?
0: 베드로, 야고보, 요한.
1: 예수님,
0: 일어나라. 때가 되었다.
1: 누구지?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데.
0: 이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일어나 가자. 저기 배신자가 오는구나.
2: 야, 나다나이 빌립, 다들 일어나. 지금 잘 때가 아니라고. 빨리. 자, 여러분, 저 사람들을 막아. 어서 일어나. 막아야 돼. 빨리 일어나.
3: 유다, 그자는 대체 어딨나?
4: 여기 이제 곧 거의 다 왔습니다.
5: 저기입니다. 저기 사람들이 보입니다.
6: 누구를 찾고 계시오?
3: 요하스, 이장가.
4: 유다, 내가 말한 거 잊지 않았겠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유다, 넌 입맞춤으로 나를 배신하려는 것이냐?
2: 잡아라, 백부장! 저자를 잡아라! 어서 칼을 뺏어!
7: 자기 하인의 귀가 잘려나갔으니 가야바가 열 좀 받겠구만.
6: 그만하라! 베드로, 칼을 거둬라.
0: 내가 좀 보겠어. 자, 이제 일어나시오.
5: 귀가? 아니, 어떻게? 분명히 귀가 잘려나가는 걸 봤는데 이렇게 멀쩡해지다니.
6: 날 찾는 것이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시오.
3: 좋다, 다 풀어줘라.
6: 칼과 몽둥이를 들고 강도라도 잡으러 왔어. 내가 성전에 있을 때는 손도 대지 않더니 이젠 어둠의 권세가 덮이니 당신들 때가 왔군.
3: 어서 끌고 가자.

0: 대답을 안 하니 지치는군.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뭐 할 말은 없느냐?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증언을 인정한다는 뜻인가? 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내릴 것이다. 말해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1: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 말도 안
0: 되시구나. 내가 그요.
2: 신성 모독하냐?
1: 모독이다.
3: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게 될 것이요.
0: 이제 우리에게 무슨 다른 증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미자가 하는 말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2: 들었소!
0: 신성모독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스가랴서에 기록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미리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실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너무나 힘든 그 잔을 거두어 가시기를 기도했죠. 결국엔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늘 아버지의 의지에 따라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늘, 달과 별, 이 우주 전체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어디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부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 하시고 모세에게는 친구에게 말하듯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눠주시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만들어주시고 그로 인해 제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배신당하신 예수님.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오이에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반석 바위, 산성 요새, 방패, 건지시는 자 등의 고백인데요.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묘사입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프레이징 국악 오늘의 첫 곡은 예수 전도단의 찬양입니다.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전, 예수전도단의 찬양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화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음악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청취자님들의 성원과 애청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하예람의 예수 우리 왕이여를 보내드립니다.

하예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준말인데요. 이 하예람이 연주하는 예수 우리 왕이여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고우석의 피리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주보라의 가야금과 노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들려드립니다.

고우석의 피리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주보라의 가야금과 노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행하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 함께하실 곡은 노은아의 해금 찬양, 시8편 여호와 우리 주여, 그리고 박상은의 대금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두 곡입니다.

노은아의 해금 찬양 시8편 여호와 우리 주여 그리고 박상은의 대금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민지숙의 가야금 찬양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을 남겨드리고 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해였습니다. 시편의 시인들처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한 주간 힘차게 갖고 나가기 소망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세 분을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해피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성안감리교회 정삼숙 사모님 그리고 박순자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세 분 스튜디오를 꽈득 채워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미녀 세 분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3: 고맙습니다.
0: 해피맘 사역을 하면 이렇게 다 아름다워지시는 거죠?
3: 네, 행복하니까요.
0: 네,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이시고요. 아, 화면으로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쉽다 할 정도로 아름다운 세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만나셨으니까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3: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한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 늘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또 기도 제목마다 선한 열매들이 가득 맺기를 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아멘. 두 분도 방송 가족들하고 반갑게 만나셨는데 인사 간단하게 해주시죠.
4: 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장학봉 담임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하남 미사 성안교회 해피맘 디렉터 이미경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안교회의 박순자 권사예요. 사랑합니다.
0: 네, 권사님 머리띠를 아주 예쁘게 하고 오셔가지고 더 아름다우신데요. 가슴에도 해피맘 하고 명찰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또 머리띠도 굉장히 화려하게 하셨네요.
3: 네,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저희 해피맘 노고 그리고 저희들이 만.

0: 모든 네. 그래서 스태프님들이 다 이걸 차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거든요.
1: 네. 이 가슴의 배지와 또 예쁜 머리띠만 봐도 벌써 마음이 밝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피맘 이름도 참 예뻐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0: 14년 전에 어머니들을 위한 건강한 프로그램이 뭘까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엄마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또 자녀가 행복해야겠다. 그러니까 행복한 엄마의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 제가 그런 의미로 해피맘이라고 이름을 짓고 해피맘 속에 우리가 진행이 있어요. 1년에 봄학기, 가을학기, 1년에 연 두 번. 그리고 진행은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이 어머니들이 새가족 의원 또 안내 의원 반주 뭐 찬양 단원까지 다 어머님들로 구성된 그런 어머니들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해피맘의 모든 진행과 설교 또 뭐 기도 찬양 이거는 담임 사모님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한 학기마다 100명 이상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축제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 행사를 또 14년 넘게 네. 해오셨으니까 거쳐간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행복해졌을까요?
0: 네. 전국에서 저희 해피맘 사모님들이 또 교인들을 네. 모시고 오셔서 참관하신 네. 탐방 오신 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일반 믿지 않는 그 예수를 안 믿는 네. 그 어머니들도 오셨다가 교회가 이렇게 좋은 것이야. 그리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근데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저와 우리 권사님, 디렉터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또 우리 총 고문이신 박순자 권사님께서 잘 협조해 주시고 그런 큰 사랑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1: 네. 안 믿는 분들도 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해피맘은 누구나 되고 싶으니까요.
0: 네.
1: 좋습니다. 박순자 권사님 그리고 또 이미경 권사님 함께 나와 주셨는데요. 해피맘 총 고문이신 박순자 권사님은 그렇게 또 목걸이로 우리 해피맘들을 격려하신다고 들었습니다.
0: 왜냐하면 네. 구성이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이 균형을 잡혀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예배 후에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만찬이 네. 이게 보통 그러니까 밥, 국, 반찬이 아니라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대접을 해주나
1: 네.
0: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네. 감동을 받고
1: 네.
0: 그러니까 정말 이 음식을 대했을 때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다시는 집에 가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자녀의 소중함을 알아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네. 가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그 준비 과정은 우리 권사님께서 네. 또.
1: 어떤 특별한 음식들이 나오는지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권사님.
2: 저희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너무 열심히 영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서 저를 무엇으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식사를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개강 때하고 종강 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강 때는 봄에는 나물 같은 걸로다가 찰밥을 해서 삼기고
1: 와.
2: 또 가을에는 이제 모든 거를 준비를 해서 1년
0: 도토리 묵도
2: 준비를 해놓습니다.
1: 네.
2: 이제 가을에는 이제 찹쌀 같은 것도 내가 맛이 가고
1: 제철 음식들이요.
2: 네. 은행 같은 거 저장하고 도토리 가루 장아찌 같은 거를 준비를 많이 해요. 봄에는 네. 장아찌로 하고 양파를 해서 해놓고 여러 가지 뭐 호랑이 콩 같은 것도
1: 네.
2: 다 네. 해서 준비를 해놓으면 개강 때 하고 종강 때 가을 학기 네 번을 하면은 그걸 준비를 해요. 그것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맛나게 드시고 가면은 저도 많이 많이 행복합니다.
1: 아멘. 무려 100명이 넘는 분들의 식사를 또 네. 특별하게 여러 가지 유기농 건강식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니 정말 대단하시고요. 그 식사를 먹은 해피맘들이 가족 생각에 절로 난다고 하겠어요.
0: 네.
1: 나도 이렇게 가서 맛있는 음식을 가족을 해서 먹여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0: 어쨌든 그 먹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1: 네.
0: 그 음식을 대접받고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가서 남편하고 싸웠는데 이제 안 싸워야 되겠다.
1: 네.
0: 또 아이들하고 뭐 티격태격했는데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1: 네.
0: 그런 어떤 마음 다짐을 갖고 가져갈 때 제가 참 보람이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이미경 원사님은 저희가 봄학기 가을학기 중간에 방학이 있잖아요. 그럼 그 방학 때는

0: 어머니들이 필사 성경으로 들어가요.
1: 네. 네.
0: 그러면 이제 성경을 써왔을 때 그다음 학기 때 모든 그 상품과 여기서
1: 준비를 축제 준비를
0: 해주십니다.
1: 네. 네, 14년 동안 무려 그 일을 디렉트 해오셨다는 거는 보통 정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이 해피맘 나도 하고 싶다는 분들이 여기저기 있을 것 같은데요. 해피맘 구호하고 노래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0: 네.
1: 네, 구호를 저는 받아보고 심플하게 정말 정확하게 중요한 것만 담아서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호부터 한번 외쳐볼까요? 네,
0: 그 전에 제가 왜 이 구호를 이렇게 만들었냐면
1: 네.
0: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거의 100%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1: 아멘.
0: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녀들은 반드시 세계적 인물이 돼요.
1: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이 되잖아요. 그런 자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어쨌든 행복 마음이고 사랑 마음이고 기도하는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즘에 가정예배 드리면서도 거의 그게 가정예배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자녀의 지름길이 뭘까? 가정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성품훈련 시키기 위해서 이거저거 많이 하는데 그거의 지름길은 저는 말씀 암송이라고 생각을
1: 아멘.
0: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까?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을 공격적으로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공격적인 축복이 오는 걸 저는 제가 몸소
1: 공격적으로 드리기.
0: 네. 그래서 이걸 구호로 네. 하는데 우리 디렉터님이 항상 하시거든요.
1: 네, 이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잘 들어보시고 따라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2: 네. 그럼 다 같이 주먹을 치시고 구호 준비.
0: 하자.
2: 나는
3: 행복맘 사랑맘 기도맘
2: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3: 축복의 통로
2: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녀는
3: 세계적 인물
2: 말씀으로 무장된 자녀는
3: 영향력 인물
2: 매주 화요일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날 나는
3: 행복맘 사랑맘 기도맘
2: 아멘 성공하는 자녀의 지름길은
0: 가정예배
2: 성품훈련의 지름길은
0: 말씀 암송
2: 축복의 통로의 지름길은
0: 공격드림
2: 아멘
1: 와
0: 매주 이렇게 외칩니다.
1: 네, 제가 따라해봤는데 박수를 놓쳤네요. 역시 14년간 호흡을 맞추신 분들의 환상 호흡이고요. 이거를 외워서 구호를 외치면 이 안에 자녀 교육에 대한 비밀, 영적 비밀이 다 들어가 있다는
0: 다 들어있습니다.
1: 생각이
0: 네.
1: 드네요. 노래도 또 우리 정삼숙 사모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저희 해피맘 기도의 주제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제목이 이렇게 기를 게예요. 근데 제가 주님이 주신 귀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1: 아멘.
0: 그런데 그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맡겨진 사명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기도로 길러서 이 땅 위에 험한 세상에 혼탁한 세상에 우뚝 설 기둥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2절은 지혜는 솔로몬처럼 지도력은 모세처럼 그리고 영향력은 다니엘처럼 우리들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날마다 간증이 되는 우리 가정의 명품 자녀가 되리라 그런 가사로 제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1: 네.
0: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한번 들어보셔도
1: 같이 부르면 눈물 흘리는 분도 많으실 거라
0: 네.
1: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의 가정이 참 위기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0: 네.
1: 특히 그 어머니들이 믿음으로 좀 무장해야 되는데 많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0: 네.
1: 해피 마음을 하시면서 수많은 어머니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0: 네네.
1: 그 변화되는 모습에 얼마나 이 스태프들이 행복하실까요?
0: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끊임없이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1: 네.
0: 그걸 외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엄마의 모성애라는 거는 자녀들 이름이 나온 벌써 눈물이 흘러요.
1: 네.
0: 그래서 자녀들의 제목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받으신 것 같아요.
1: 아멘.
0: 네, 그래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지 그 믿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나갈 때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이 응답됐어요. 남편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던 중에 그게 해답이 되었고 또 자녀들을 위해

0: 놓고 기도한대. 하나님의 최선의 타이밍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응답은 반드시 제가 이렇게 두 눈을 볼 때 반드시 아멘. 이루어졌거든요. 우리 여기 두 분 권사님도 아마 해피맘을 하면서 아마 그 보람이 좀 있을 거예요.
1: 네. 벌써 우리 권사님 우시려고 그러세요. 디렉터 권사님. 말씀해 주시죠.
2: 아, 예, 저도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게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제 네. 남자만 두 명.
1: 네.
2: 예, 말만 들어도 아시겠죠? 근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실은 제가 하나님을 살짝 이용을 해서 하나님 뒤에서 내가 아이들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요.
1: 내 뜻대로 안 되죠.
2: 아, 네. 그래서 아, 정말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저희 사모님을 만나서 항상 상담하면서 사모님께서 기도와 말씀과 중요한 것은 엄마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아멘. 거를 항상 얘기를 해주셔서 진짜 사모님 말씀을 계속 저도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이제는 아이들이 군대도 다 갔다 왔고 학업 아직 파야 되는 아이가 마지막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애가 있고 하지만 그래도 또 기도하게 남았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어머니의 기도는 끝이 아, 없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네. 우리 또 방송 가족들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권사님, 고문 권사님은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손주들을 5이나 보내셨잖아요.
3: 네, 네.
1: 와, 대단하셨어요. 그 손주들이 지금 다 컸죠?
3: 네. 큰애가 김용석이고, 김보명 20기 단원장이고,
1: 아, 네.
3: 그 정은채 부단원장, 정은택 단원장 해서 모두 5명. 성민까지 5명 손주를 보냈습니다.
1: 와, 얼마나 그 우리 권사님께서 아이들을 잘 케어하시는지 저희도 막 감동했었거든요. 5명을 이렇게 보내신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받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람이 많으시죠?
3: 네. 해피맘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딸과 며느리랑 있지만 너네들한테 하는 말은 내가 제일 빠른 걸 가르쳐줄게. 그러면 뭔데요? 그래. 그럼 기도가 제일 빠르다.
1: 아멘.
3: 일하는 것보다 기도가 빨라. 그리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다. 주 안에서. 그러면서 내가 항상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를 잊지 말고 기도 생활을 잘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1: 네. 아유, 며느리 분들이 복 받으셨네요. 이렇게 기도를 강조해 주시는 우리 시어머님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0: 네. 아멘입니다. 네,
1: 그런 내용들을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또 믿음의 아버님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또 이유는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아버님들이 기도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녀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우리 사모님께서 좀 강조해 주세요.
0: 어머니들이 내 자녀가 사무엘이 되기를 원해요.
1: 아멘.
0: 그런데 나는 한나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근데 저는 이제 역으로 한나의 삶의 특징은 늘 성전 중심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1: 네.
0: 요즘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어머니들이 흐느끼면서 울어야 할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리고 마음 상처받고 마음이 상심한 심령들이 솔직히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흐느끼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조금 힘들고 조금 낙심되고 절망되면 사람에게 토해냈거든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토해내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몸부림치는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자녀 교육이 이 시대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나가 되면 그냥 자녀들은 사무엘이 된다. 한나의 삶의 특징이 기도와 믿음과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나의 자녀교회 프로젝트로 우리 어머니들이 다시 한번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그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어떤 교육으로 가면 우리의 가정이 살고 또 이 나라가 또 빛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아멘. 기도하는 어머니가 가정을 바로 세운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0: 양육하고 싶은데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사모님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1: 어머니 기도하면서 중요한 거는 인내를 가지자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심었는데 때가 되고 타이밍이 돼야 이게 싹이 나오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도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다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들이 거기서 도중하차하거나 그거를 후회로
0: 참지 못하는
1: 그런 네. 마음 때문에 그게 다시 원위치가 될 때가 많아요. 네. 근데 옥토 같은 마음이라는 거는 풀을 깎고 수고로움을 해야 견디고 참고 견뎌야 그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네. 우리가 너무 어머니들이 길과 같은 마음이 많으세요. 정말 기도를 심었는데 왜 나는 이 열매가 없는
0: 나오나.
1: 거야. 돌짝밭과 같은 마음들. 네. 그래서 기도의 열매가 나타났는데 왜 안 자라는 거야. 가시밭과 같은 마음들. 그런 거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인내하고 조금 수고하면 우리는 결국은 옥토 같은 마음이 돼요. 그래서 그 옥토 같은 마음이 될 때까지는 저는 인내를 하자는 거예요.
0: 아멘. 네. 정말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도 1년 동안을 정성을 기울이면서 네. 정말 열심히 그 씨를 심고 가꾸는데 자녀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네.
1: 그러니까 하나의 그 작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조각가가 끌과 정으로 네. 다듬을 걸 다듬고 부실 걸 부셔야 작품이 네. 되듯이 우리가 기도로 나의 모든 모난 부분을 또 말씀으로 모난 부분을 다 깎고 자르고 다듬을 때 온전한 다듬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인내가 있잖아요.
0: 네.
1: 그 인내를 굉장히 제가 강조해드리고
0: 네.
1: 싶어요.
0: 네.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도 같이 성숙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두 분 우리 권사님도 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지 우리 고문 권사님 말씀해 주시죠.
2: 우리 사모님이 해피맘을 개강하면서 14년 동안 하면서 제일 축복받은 우리 할머니 박순자 권사 가정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님을 옆에서 만남의 복을 주신 거 감사하고요.
0: 아멘.
2: 또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바울을 섬겼듯이 내가 끝까지 우리 사모님을 잘 보필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 며느리와 우리 가족 식구들이 모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0: 아멘.
3: 네, 저도 뭐 감사할 게 너무 많고 저는 솔직히 시집 와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잘 몰랐었어요. 아이들 키울 때 말씀으로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 것도 몰랐었는데 성안교회가 첫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사모님한테 옆에서 계속 붙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계속 여쭤보면서 그러니까 숙제가 떨어지면 그걸 그대로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 아이들 둘이 이제 유학생활을 하면서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옆에서 뭐를 해줄 수도 없고 거리도 멀뿐더러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통성기도도 모르고 기도 시작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상담하면서 사모님하고 같이 어느 곳으로 보내면 좋은지도 진짜 기도하면서 그렇게 왔었거든요. 대학교 들어갈 때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하고 기도하면서 대화가 잘 안 통하고 그랬었는데 그 어느 순간에 아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나는 뒤로 물러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점 편해지고 또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뭐를 하는지 알잖아요. 항상 식탁 위에 필사를 하면서 성경책 읽으면서 그다음에 아이들 갈 때 기도해주고 아기 때는 말씀카드 뽑는 거를 많이 했고 이제 유학생활 할 때는 말씀이 제가 카톡으로밖에는 줄 수가 없는데 그 대문 사진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네.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두차역, 두재역 두 아이들한테 무언으로 그거를 그래서 작년까지 그게 카톡 제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또 해피맘도 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중간에 또 많이 힘든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다음에 우리 사모님하고 또 박순자 권사님하고 우리 성황교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0: 네, 엄마 아빠는 정말 옆에 가지 못하지만 그 먼 유학 생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3: 아멘.
0: 어머니 또 아버님의 기도가

0: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 사모님, 이렇게 든든한, 든든한 우리 동역자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어머니를 살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중보 기도해 주실 겁니다.
1: 네,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가정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0: 아멘.
1: 그리고 모든 그 모델은 성경의 인물이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어머니 기도에서 감사 헌금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지도력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은 모세와 같이 탁월한 지도력을 주시고 그다음에 꿈이 없어요. 너 뭐가 될 거야? 몰라요. 나는 꿈이 없어요.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요셉처럼 꿈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다윗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영적이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영적인 자녀가 되고, 에서처럼 또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바울처럼 영적이고 큰 지도력을 갖게 하시사, 중요한 건 어려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겸손한 디모데와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늘 14년을 같이 왔거든요. 근데 그
0: 네.
1: 기도 제목이 하나씩 다 이뤄지는 거예요.
0: 할렐루야.
1: 네.
0: 14년 동안 해왔더니 해피맘 사역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1: 네. 왜냐하면 저는 방학이 없다고 봐요. 기도와
0: 네.
1: 말씀이 방학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0: 아멘.
1: 고맙게 되면 무조건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아까 구호지창처럼 가정을
0: 네.
1: 위해서 기도하러 달려나와야 되고, 그리고 가을 학기 되면 계속 기도는 멈춤이 없다. 그렇기
0: 아멘.
1: 때문에 저는 졸업이 없이 그냥 건강이 허락하면 그냥 이땅 위에서 어머니들을 그 행복하게 하는 그 해피맘에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 받을 줄 믿어요,
0: 아멘.
1: 저는.
0: 어머니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니까 이세 분의 어머니가 더 행복하시다는
2: 아멘.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이 혹시 어려워서 정말 고민 많으십니까? 또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으십니까? 모두 해피 마음으로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성안감리교회에서 봄하고 가을에 계속해서 믿음의 어머니들이 모여들고 있고요. 안 믿는 분도 대환영이죠?
1: 네, 믿지 않는 분도 오셔서 자녀를 위한 기도에는 정말 잘 받아들이고, 또 그러면서 또 눈물도 흘리고, 또 예수도 영접하고, 또 등록도
0: 아멘.
1: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0: 네, 그런 기적의 축제 현장에 많이 오셔서 자녀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1: 네.
2: 아멘.
0: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에 저도 들으면서 보람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러운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성안감리교회 정삼숙 사모님, 해피맘의 고문이신 박순자 권사님, 그리고 해피맘의 디렉터이신 이미경 권사님 모시고 성안감리교회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해피맘 사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2: 네,
1: 방송 가정 여러분
2: 감사합니다.
1: 평안하세요.
0: 네, FEBC 초대석 특별한 만남.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해피맘 사역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거나 성안감리교회로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정미의 지금 여기에.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일, 젊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전북 완주에 사는 차땡땡 할머니는요, 70세 자동차 운전에 도전해서 무려 960번 만에 도전 끝에 드디어 면허증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먹는 맥도날드 창업자인 레이 크룩은요, 53세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각자 이루고자 하는 꿈을 품고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는 여러분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또 주님 보시기에도 멋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요. 담대히 시작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응원하면서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송정미 지금역의 오늘 첫 곡으로 도종환 씨의 곡을 붙인 곡이죠. 담쟁이로 좋은 씨앗의 찬양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털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취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담쟁이를 같이 나눴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한 곡 한 곡을 새 노래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송정미가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또 송경민의 주의 은혜라, 김대한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과 세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면 또 나의 연약함을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음을 다시 선포하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다시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벽 앞에서도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날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Count your blessing. 세바스찬 뎀니와 지미 라엘이 부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Count your blessings. 세바스찬 댐니와 지미 라일이 불렀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Draw me nearer. 게이 펜로드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은 곡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He hided my soul. 컨트리 워십 앨범 중에 함께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는 것은 정말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 지금 나눌 이 찬송가는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은입니다. 이 찬양은요, 예, 윌리엄 랄프 페더스턴이 지은 그런 캐나다 출신의 젊은 크리스찬이죠. 바로 16살 때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이 찬송시를 이렇게 어릴 적에 썼다고 합니다. 처음 불러질 때부터 교회에서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신학을 고백하는 편지와 같은 글로 시작된 곡, 내 구주로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소원하면서요, 한웅재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같이 부를까요?

찬송가 메들리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웅주의 찬양으로, 또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고난 내 영혼까지 옹기장의 아름다운 화음으로요. 그리고 이 몸의 소망 무행과 구주 예수 의지함이 마커스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 듣고 계십니다.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곡을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온 땅의 주인으로 불려지는 Who Am I라는 오리지널 곡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한국어 가사는 이렇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 돌보십니다. 당신은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입니다. 방황하는 내 마음을 주의 길로 비춰주십니다. 나의 일함이 아니라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 오늘 피었다 이름 없이 지는 꽃과 같을지라도, 바다에 나는 파도, 안개와 같은 우리일지라도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나를 귀하다 하십니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 온 땅의 주인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소원하며, 마지막 곡으로 캐스팅 크라운의 Who Am I, 온 땅의 주인 듣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아름다운 찬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외곽의 모카탐이라는 마을은 주민 대다수가 쓰레기를 수거하며 살아가는 빈민가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대대로 이슬람의 율법과 척박한 가난이라는 사탄의 무장에 묶여서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상상하지 못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묶고 있었던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야 라는 이 거짓의 갑옷이 벗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요. BBC나 여러 외신은 이 현상을 환경을 뛰어넘은 영적 해방이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환경과 운명이라는 사탄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들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탈취해 가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모카탐 마을에 가면 굉장히 웅장한 동굴교회도 볼 수 있는데요. 복음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0: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예수전 도단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강찬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더 강한 자로 비유하시면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의 승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사탄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뉴욕의 악명 높은 갱단이었던 마우마우의 두목이었었던 니키 크루즈는 폭력, 살인, 마약 이런 사탄의 강력한 무장 속에서 살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니키는 자신을 나는 지옥의 자식이야 라고 부르면서 그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믿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전도자 데이비드 윌커슨이 니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했을 때 니키는 막 분노를 하면서 윌커슨의 얼굴을 팍 주먹으로 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서 그날 밤 니키의 완고한 마음을 뚫고 들어가십니다. 니키 크루즈는 자신의 폭력을 지탱하던 그 모든 사탄의 무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산산조각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요, 깽단 두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고요. 이후에 평생 전세계를 다니면서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을 해방하는 그런 사역자로 살게 됩니다. 사탄이 씌워놓은 악의 갑옷이 너무 견고해서 깨뜨릴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는, 그 이름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어요.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브라운 월십의 세상 권세 멸하시려, 쉐키나 찬양단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1: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밥이 되라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입니다. 세상

드디어 쉐키나 찬양단의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소련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솔제니치는 공산주의라는 이념에 의해서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수용소는요, 인간을 철저히 무력화하고 두려움과 배신이라는 어두움의 무기로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당시에 솔제니친을 포함한 많은 죄수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짐승처럼 여기며 죄의 종으로 살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용소의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솔제니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수용소라는 이 어둠의 왕국 한가운데서도 진정한 자유는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솔제니치는 수용소라는 이 어두움의 감옥이 더 이상 자신의 영혼을 소유하지 못함을 선포하게 되었고, 감옥 안에서 쓴 그 글들은 전 세계 어둠의 무장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솔제니치는 외부적인 그 환경들이 자신을 묶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어떤 쇠사슬도 그를 종으로 부릴 수 없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하늘의 백성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헤븐리 터치 워십의 하나님의 자녀들아, 조주영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헤븐리 터치 워십의 하나님의 자녀들아, 조주영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간 후에 그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큰 영적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로는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참된 구원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려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시절 쾌락과 철학 또 만이교 이런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악한 습관을 쫓아내려고 너무나 애를 썼는데요. 어거스틴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더 큰 허무함과 옛 습관의 늪으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을 청소해보려고만 했지 주인을 모시고

생각. 아, 주인이 오시면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정원에 앉아있을 때 집어서 읽으라 라는 음성을 듣고 로마서 13장을 읽은 어거스틴은 그제서야 자기 마음에 보좌에 있던 자신과 또 쾌락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어거스틴의 내면을 거주지로 탁 삼으셨을 때 과거에 그렇게 괴롭혔던 방탕함과 정욕의 그 악한 것들이 다시는 들어올 틈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고백하기를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니 비로소 내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이렇게 참된 구원은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 자체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주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찬양하며 악한 것이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성재의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김동궁의 내가 주인 삼은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성재의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김동궁의 내가 주인 삼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영국 언론에 보도되었던 한 노숙자 사역자의 사연입니다. 이 사람은요, 수십 년간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면서 수없이 재활원에 입원했는데요. 중독을 끊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고 실제로 몇 달씩 술을 끊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을 끊은 상태에서는 늘 더 큰 절망과 공허함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이전보다 더 심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랬던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회복된 것은 술을 끊는 것에 집중하던 때가 아니라 길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셨을 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 노숙자였던 사람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술을 끊으려고 애쓸 때는 집이 비어있어서 악한 것들이 더 쉽게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술이 들어올 틈이 없어졌습니다. 이 노숙자였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도덕적 결심은 결국 더 큰 실패를 불러오게 되겠지만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평안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변화의 삶, 주님께서 온전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승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 예수, 호산나 싱어즈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 예수, 호산나 싱어즈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막스밀리안 콜베의 신부님은 처형을 앞둔 다른 수감자를 대신해서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신 그야말로 사랑의 순교자로 불리시면서 오늘까지 희생과 보편적 사랑의 상징으로 기억되시는

분입니다. 이 신부님의 사건은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 아래 있을 때에 어둠의 세력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수용소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이기심이라는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콜베 신부님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신부님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그런 아사 상태의 감옥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콜베 신부님이 자신의 영혼이라는 집을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과 같은 환경조차도 콜베 신부님의 영혼을 침범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영혼은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구원의 요새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오늘 콜베 신부님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찬바닥에 먹는 것도 너무너무 열악하고 정말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심령을 가득 채웠더니 찬양할 수 있었고 희생할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주를 위한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예배하십시오. 그곳에서 찬양하십시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포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천국으로 만드는 길,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곡 마커스의 주를 위한 이곳에 뛰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좋았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오늘부터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올해는 별그대에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6주 동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테마로 별그대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립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도의 인격과 삶이 외치는 성령의 성품인데요. 이 열매는 아홉 가지의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합니다. 열매의 의미와 또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아홉 가지 열매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 여기에는 사랑, 희락, 화평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열매예요. 여기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을 향한 열매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는 첫 시간이고 또 첫 번째 주간이어서요. 첫 번째 열매, 사랑으로 함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셨네. 김도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소프라노 신델라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1년에 한 번에 돌아오는 서머 스페셜인데 올 때마다 참 자주 온다, 빨리 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뜻인가 봐요. 올해는 6주 동안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것을 또 청취자 여러분들과 감동을 나눌까, 은혜를 받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올해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머 스페셜 동안에는 특별히 신청곡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으면 들려드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번 주에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 다음 주 두 번째 주에는 희랑과 화평, 또 세 번째 주에는 오래 참음, 네 번째 주에는 자비와 양선, 다섯 번째 주에는 충성, 마지막 여섯 번째 주에는 온유와 절제로 이 아홉 가지 열매를 테마로 함께합니다. 오늘 이번 주는 사랑이고요. 또 첫 시간인데요. 오래간만에 이 찬양을 듣는 것 같아요. 듀엣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에는 이런 부제도 있어요. 웨딩송이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찬양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열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 서머 스페셜로 만든 아이디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만들었는데요. 아마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아, 이렇게 찬양으로도 부를 수 있군요. 찬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그 풍성함에서 오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길 저도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입니다. 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를 향한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썸머 스페셜 6주간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인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썸머 스페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사랑으로 함께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함께 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피디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류를 변화시킬 생각을 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톨스토이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시스템의 변화나 인류 전체의 발전을 꿈꾸기도 하죠. 불의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도 가치가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더러운 방을 청소하려 하지 않고 창문 밖의 풍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변화와 회복은 결코 외부적인 힘이나 거창한 계획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작은 실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지선의 충만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4힘의 만유의 주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5벳의 받은 복을 세어봐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홀리원의 주께 가는 길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강균성의 내 주의 보혈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리컬러의 예수 사랑하심은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최선배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이노스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유요한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김현선의 예수날 인도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호우예보지역과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변 사람과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하고 지대가 낮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수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주님과 함께 있다가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세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됐다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주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럴 때 주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하셨습니다. 흔히 집을 떠나서 떠돌이하는 그런 삶이 고달프고 힘이 된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또 여행을 가더라도 막상 좋은 것과는 달리 피곤하기도 하고 아 포근한 집에서 누웠으면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내 집이 호텔이나 뭐 이런 곳들보다는 부족하고 조금은 누추하더라도 내 한몸 누일 곳이 편안하기 때문일 텐데 주님 품이 그러합니다. 세상이 훨씬 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듯 하지만 주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특별히 북녘에 계신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과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도 또 주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포근하게 편안한 쉼을 주실 겁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더불어서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5415 성도님께서 울산에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새벽에 오랜만에 일찍 눈이 떠져서 항상 틀어져 있는 극동방송을 통해 이렇게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 또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방송이네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북녘에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 힘 누리시길 바랄게요.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신앙인의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북한과 세계, 또 남한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지요.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하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0: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매주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온 정윤아 자매라고 합니다. 우리 동방송 가정 여러분들을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찾아뵈어서 너무 기쁩니다.
0: 예. 저희 극동방송 통해서 뭐 지역의 방송 가정 여러분들을 만난 적이 있으실 테고 또 극동방송에서 간증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제 좀 입수를 해서 간간히 방송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나 하셨던 것들.
1: 아.
0: 근데 방송할 때 야, 우리 윤아 자매의 진솔한 이야기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북한에 대한 기도의 마음을 품게 됐던 것 같아요.
1: 네. 감사하네요.
0: 예. 한국에 지금 정착하신 지가 20년 차 하시더라고요. 맞죠?
1: 맞아요.
0: 예.
1: 언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0: 아니, 나이를 뵈면은 정말 어릴 때 오셨나 봅니다.
1: 제가 19살 때, 대학 2학년 때.
0: 네.
1: 네. 지금 이제 39이 됐습니다.
0: 그렇게 안 보이세요?
1: 아니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0: 20대처럼 보이시는데.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벌써 20년 차가 되셨는데,
1: 네.
0: 지금 요즘에 한국 살이 어떠세요?
1: 이제 조금 편해졌어요. 이제야.
0: 네.
1: 한, 이게 사람이 참 겸손하지 못한 게, 저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 생활은 뭐 식은죽 먹기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처음에 5년은 사기도 많이 당하고 정신없이
0: 네.
1: 이렇게 흘러왔고 적응하느라고 바빴고 10년 차쯤 되니까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졌고
0: 네.
1: 그다음에 20년 차쯤 되니까 이제야 조금 아 한국 문화에 조금 들어가 있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0: 이제 내가 진짜 한국인이 됐구나.
1: 에, 완벽하게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됐지 않았나.
0: 아니 근데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너무 스타일리시하시고
1: 곧만 이제 자본주의에 적응.
0: 아니 이제 TV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1: 네. 예,
0: 이만갑 출연하시고 알아보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이만갑은 주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셨었는데
0: 네.
1: 다니엘 기도회 나가고 나서
0: 그렇죠.
1: 젊은 청년분들과 뭐 그러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0: 네.
1: 근데 그중에 이제 청년분들이 알아보시는 경우는 거의가 다 다니엘 기도회예요.
0: 맞아요.
1: 네.
0: 다니엘 기도회 간증하고 나니까 또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1: 엄청나더라고요.
0: 예. 네. 그곳에 가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얘기가 어떤 거예요?
1: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게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10처녀의 비율을 들면서 준비된 5처녀가 돼야 된다. 우리가
0: 야.
1: 그거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그 주야 이거 한번 진짜 목소리 내서 불러보는 게 서원이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치움이나 뭐 산에 깊은 데 들어가서 누군가를 보초를 세워놓고 주님을 그렇게 못 찾죠.
0: 그렇죠.
1: 아버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0: 그들의
1: 눈물이 얼마나 뜨거울까.
0: 네.
1: 그 생각을 하니까 참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와 있는 게 너무 감사했었고 사실은 그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한 가지는 강조했던 것 같아요.
0: 예,
1: 예,
0: 꼭 준비돼야 된다.
1: 꼭 준비해달라.
0: 맞아요.
1: 기도해달라.
0: 맞아요.
1: 그 부탁을 드렸었죠.
0: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1: 예.
0: 그런 마음에서 아마 이번에도 책을
1: 네.
0: 지난 연말에 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0: 정유나 자매가 목숨을 건 갈증 자유라는 책을 내셨어요.
1: 네.
0: 첫 책이시죠?
1: 처음 책입니다.
0: 네.
1: 제가 원래는 세상 책을 쓰고 있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0: 네.
1: 그래서 제목도 다 정해놓고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아버지도 좀 팔고 이래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 책을 한 2년 전에 제가 쓰다가 원고가 3분의 1 정도 완성된 게 뭐 이제 컴퓨터에 남아 있었어요.
0: 네.
1: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좀 덜 대먹었다 하는 마음을 주시 저희 하나님은 이제 평안도 사투리로
0: 네네.
1: 혼을 많이 내시는데 너 기계 살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스토리가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짐노조 세장님, 뭐 아빠 얘기 이런 위주였던 책이 쭉 빠져.

0: 나가고 간증집으로 정리를 하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수익금을 이런 북한 선교, 탈북민 선교를 위해서 네. 내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순종을 했죠.
1: 네. 네. 그래서 이제 제목도 바뀌었을 거고.
0: 맞아요.
1: 목숨을 건 갈증.
0: 네.
1: 자유. 네. 자유라는 말을 북에서 아셨어요?
0: 북한에서 자유는 일제강점 시기에 우리가 독립을 할 때 그 자유.
1: 오.
0: 네. 개인의 자유는
1: 그렇죠.
0: 가르쳐주질 않고 나라를 빼앗기면 자유가 억압된 거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젊은 친구들이 노후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막 버리잖아요.
1: 오, 그렇죠.
0: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육에 신경 쓰지 마라. 북한도 아예 사이비 종교집단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그럴 때만이 진정한 조국의 자유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거기 책에서 말하는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1: 아, 네.
0: 그 자유도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 누려보는 자유 이것까지 네. 다 포함이 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책 페이지를 보시면 그 처음 페이지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1: 아멘.
0: 책 페이지 보시면 제가 갈라터진 북한 땅을 나와서 빛의 땅인 자유로 오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야. 어떠세요? 직접 이런 자유 세계에서 이제 산 세월이
0: 네.
1: 북한에서 자유를 알지도 못하고 빼앗겼던 세월보다 이제 길어졌어요.
0: 네.
1: 그렇죠. 한국에 산 세월이.
0: 네. 네.
1: 참 자유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0: 참 자유 이상입니다.
1: 할렐루야.
0: 네. 그리고 네. 물론 이제 대한민국도 감사함을 잃어서 젊은 세대가 오늘날의 이 물질 만능 이런 축복을 불평불만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1: 네.
0: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안에 잡혀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평안하고.
1: 아.
0: 네. 뭐 하나님 안에 잡혀 있는 삶이 정말 축복된 삶입니다.
1: 할렐루야.
0: 제가 살면 살수록 더 느끼고
1: 네.
0: 오히려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도 진리의 하나님인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많은 종교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소통을 하잖아요.
1: 네.
0: 관계를 맺은 자들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1: 할렐루야.
0: 네.
1: 아니 우리 유나 자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구나.
0: 네. 맞아요.
1: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0: 네.
1: 자 우리 정유나 자매 이제 책의 이야기 또 책 속에 담겨 있는 뭐 북한에서의 일상이나 탈북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이제 차차 풀어가 볼 텐데 먼저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나 자매님 평소에 어떤 찬양 많이 은혜 받고 계세요?
0: 하나님의 은혜.
1: 와.
0: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노래는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또 해외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호황과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4%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오만이 미국의 반대에도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의 선박이 한 척 더 안전 해역으로 빠져나오면서 통항을 계획한 선박 24척이 모두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국 크루즈 선 관광객이 지방의 소도시까지 찾으며 지역 상권의 새로운 소비 활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립중앙박물관이 K-푸드의 뿌리와 한국 식문화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을 개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1990년대 초 남북 핵협상 회의록을 공개한 가운데 북한이 핵 사찰을 거부하며 거친 협상 태도를 보인 당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평양 과학자 집단 거주지에서 과학자 자녀들이 한국의 전자도서를 보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중국 세관의 개인 휴대폰 통제가 완화되면서 북한산 특산물의 중국 반입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반도체 경기 호황과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4%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최근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제시했고 국내 재보험사 코리안 리도 4.1%를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2개 기관 가운데 11곳이 올해 성장률을 3% 이상으로 예상했으며 JP 모건과 시티,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등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잇따라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와 대규모 설비 투자, 기술 인프라 투자 확대,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가능성 등이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티는 최근 예상보다 견조한 경기 지표와 반도체 투자 확대 등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고 우리 금융경영연구소도 반도체 특수화 추경 효과 등을 이유로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오는 8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현재 2.6%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동의 이란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오만이 미국의 반대에도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으로부터 서비스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 등을 인용해 오만이 최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호르무즈 해협 이용 선박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료를 내는 방안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만은 이를 국제법상 금지된 통행료가 아니라 항행 안전과 해상 구조, 환경 보호와 오염 방지, 비상 상황 대응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서비스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서비스료든 통행료든 어떤 형태로든 해협 이용에 새로운 비용을 부과하는 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앞으로 60일 동안은 상선의 무료 통항이 보장되지만 이후 운영 방식은 오만과 이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비용 체계가 도입될 경우 국제에너지 시장과 해운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 가운데 한 척이 추가로 안전해역으로 빠져나오면서 통항을 계획했던 한국 선박 24척이 모두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은 자동차 운반선으로 한국인 선원 6명이 승선해 있었고 현재 안전한 해역으로 완전히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모두 두 척의 한국 선박만 남아있으며 이 가운데 HMM 남우호는 지난 5월 피격 이후 두바이 항에서 수리를 받고 있어 이달 중순 이후 해협을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선박은 화물 선적 일정에 맞춰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 당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한국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46명이 있었지만 통항을 계획한 선박은 모두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협에 남아있는 선박들과 실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식량과 식수, 연료 공급은 물론 선원들의 건강 상태와 심리 상담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가 협력해 마지막 남은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들이 서울과 부산을 넘어 지방의 소도시까지 찾으면서 지역 상권에도 소비 효과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 1,500여 명을 태운 국제 크루즈선이 처음으로 충남 서산 대산항에 입항해 관광객들이 해미읍성과 전통시장 등을 둘러보며 약 10시간 동안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짧은 방문이었지만 대산항 인근 편의점의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보다 7배 이상 증가했고 일부 편의점에서는 중국인 매출이 90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리브영 서산지역 매장의 외국인 매출도 1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는 크루즈 기항지가 다양해지고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관광객이 늘면서 외국인들의 소비가 기존의 면세점이나 대도시 중심에서 편의점과 생활용품점, 전통시장 등 지방 상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주에서도 크루즈 관광객 증가에 따라 편의점과 화장품 매장의 외국인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통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방 거점 점포를 확대하고 환전 서비스와 외국인 맞춤형 상품을 강화하는 등 지역 관광 소비를 겨냥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한국 식문화의 역사와 한식의 뿌리를 조명하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을 오는 10월 25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K푸드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한식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특별전으로 전국의 51개 기관이 참여해 모두 684점의 유물을 선보입니다. 전시에서는 동아시아에서 한국만의 특징으로 꼽히는 숟가락과 젓가락 문화는 물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다양한 식기와 상차림, 조리도구, 풍속화와 고문원 등을 통해 우리 식문화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1500년에서 2000년 전 사용된 손잡이 달린 토기 잔 100여 점은 현대의 머그컵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고 있으며 30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벽시와 백제 무령왕릉 등의 왕실 식기, 천마총에서 출토된 꽁아리 담긴 토기, 고려시대 꿀이 담긴 청자 매병 등 당시 사람들의 식생활을 보여주는 유물들도 함께 전시됩니다. 또한 조선 후기 미식가 허균이 전국의 별미를 기록한 도문대작과 김홍도, 김득신 등의 풍속화를 통해 계절 음식과 지역별 식문화도 소개됩니다. 박물관은 세계적인 K-푸드 열풍의 바탕에는 오랜 세월 이어져온 한국인의 밥상 문화와 음식 전통이 자리하고 있음을 이번 전시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통일부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된 남북 핵협상 회의록 3,836쪽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문서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남북이 모두 32차례 회담을 벌였지만 핵사찰과 한미연합훈련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던 과정이 담겼습니다. 당시 회담에서는 양측 대표가 서로를 깡패, 강도라고 부르거나 책상을 내리치며 언쟁을 벌이는 등 거친 신경전이 이어졌고 북한 대표가 김일성 주석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찢거나 우리 측 대표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또 우리 측은 연간 40개 시설에 대한 불시 핵 사찰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사찰 대상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의록에는 북한이 1992년 한국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켜보겠다며 협상을 늦추려 했던 정황도 포함됐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자료가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초기 협상 과정과 북한의 협상 방식, 당시 남북관계 실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평양시 은정구역 과학자동에서 국가 핵심 과학자들의 자녀들이 한국 소설과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자도서를 몰래 열람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16살 동갑내기 청소년 3명이 부모들이 출근한 사이 한 친구의 집에 모여 휴대전화와 소형 컴퓨터를 이용해 SD카드에 저장된 문서 파일을 함께 보다가 주민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한국 소설과 이른바 불순 도서가 담긴 SD카드와 전자기기가 압수됐으며 당국은 이들이 금지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열람한 것으로 보고 구역 안전부 감방에 구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학자 동은 북한이 핵심 과학자들과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집단 거주지인 만큼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지에서는 자녀들뿐 아니라 국가 연구에 종사해온 부모들까지 책임을 지고 지방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청소년 일탈이 아니라 체제 위협 행위로 규정하고 대책 회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상 비판 모임과 검열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세관의 개인 휴대폰 검사가 이전보다 완화되면서 북한산 건어물과 농산물 등의 중국 반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중 간 인적 왕래가 증가하면서 사업이나 친척 방문 등의 목적으로 국경을 오가는 사람들이 북한산 건어물과 농산물, 식료품 등을 개인 짐에 넣어 중국으로 들여오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세관이 유엔 대북 제재를 근거로 개인 짐까지 엄격하게 검사해 소량의 북한산 물품도 반입이 쉽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대량 반입은 계속 단속하면서도 개인이 휴대하는 소량 물품에는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지린성 옌지 일대에서는 북한산 말린 오징어와 꼴뚜기, 새우, 게살 등 건어물은 물론 나물과 약초, 북한 식료 공장에서 생산된 식품을 판매하는 개인 거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북한 특산물 거래가 최근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라며 중국 내 조선족과 탈북민뿐 아니라 호기심으로 북한산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까지 늘면서 소규모 거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0: 7월 6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 지역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야가 흐려지고 길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도 지역은 종일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23도, 신의주 22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7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흐린 가운데 종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21도로 시작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온종일 흐리면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1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 28도, 청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전 해상에서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에 있으면요,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주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얻게 된 영생, 이 구원이라는 삶 속에서는 그곳에는 눈물도 아픔도 없어요. 이런 삶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님 앞으로 꼭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 기도 문자로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셋째,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함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폭염 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안 창문의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창의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안전상식을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폭염에 대한 국민행동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중에 첫날인 월요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월요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말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에 대하여 들었고 주께서 긍휼하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시다. 자비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요.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일하실 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또 아뢸지라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길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좁은 길과 오르막길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며 함께 나눈 시편 62편 5절의 말씀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나의 영혼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 기다리니 나의 소망은 그에게서 나온다.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요새 되시는 주님 안에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면서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주를 멀리 떠났다.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그리고 호사나 싱어즈의 만유의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라고 그러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장애 가진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는가. 그러나 그거보다 더 답답한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답답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새로운 진리를 한번 깨닫고 싶어서 연구를 해봤어요. 첫째, 불쌍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죠. 마가복음 7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죠. 한평생 듣지도 못하면서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던가 생각을 해봤을 때 첫째로 He was deaf, 못 듣는 사람의 처지. 아름다운 음악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아기 우는 소리도 아기 웃는 소리도 아기 보채는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어머니의 인자하게 부르는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찬송가도 설교도 들을 수가 없고 친구들의 재미있는 얘기도 들을 수가 없고 위험에 임박했을 때 소리 질렀는데도 못 듣고 아침에 새소리도 들을 수 없는 불행. 못 듣는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두 번째로 말을 못했습니다. He was dumb. 말씀 어짜에다가 말 더듬하는 눌자가 있죠. 말을 못해서 어눌했다. 안 들리는 것도 서러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애는 얼마나 답답했는가. 자신의 의사도 표시 못하고 남을 칭찬하는 말도 못하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도 없고 본 것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의 말, 사람을

0: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의 말은 친구를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나의 말은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바람을 잠재우기도 한다고 그랬죠. 나의 말은 용기의 씨가 될 수도 있고 좌절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나의 말은 건설의 초석이 될 수도 있고 파괴의 방망이가 될 수도 있다. 나의 말은 꿀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다. 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 정도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워시빌더스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리고 이정림 사모님의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까지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요. 북한이 고향인 우리 형제와 자매분들 가운데 남한에 정착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이곳에서 신분증을 받은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분들과 그 탈북 여정부터 정착기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착 1년차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바리톤 김성결 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있는 찬양인데요. 피아니스트 최준혜 씨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과 연주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입니다.
1: 한국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스튜디오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곳 정착 1년차 가운데 지금은 수원에서 한 가정을 이루시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 여정들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이곳 서울까지도 교회를 다니시는
0: 네.
1: 같은 고향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그 은혜의 말씀들 다 같이 나눠봤는데 선생님이 이곳에 오셔서 사실 많은 분들이 무수한 선택지 앞에서 사실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1: 여기서는 내가 모든 걸 다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0: 네.
1: 직업부터 시작해서 당장 내일의 일들 그리고 공부를 할지 아니면은 어떤 거를 바로 경제생활을 할지
0: 네.
1: 그리고 경제생활도 여기저기 일자리가 참 많아요. 선생님은 어떤 선택지를 딱 처음에 고르셨어요?
0: 네. 저는 요양보호사.
1: 요양보호사?
0: 네.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언젠가 제 머리에 제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0: 보호사 직업도 네. 봉사 활동이잖아요. 봉사. 그리고 섬긴다면 또 섬긴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의 아파하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
1: 네.
0: 내가 직접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요양보호사를 선택했습니다.
1: 섬김과 도움의 네. 은혜를 누군가에게 다시금. 근데 이거를 공부하는 데는 하나원으로 다시 들어가서 수업을 네. 받거나 한다고 알고 있어요.
0: 네.
1: 그럼 자격증까지 다 공부하시고 따신 거예요?
0: 네. 땄습니다.
1: 언제 따셨어요?
0: 자격증은 5월 중순경에 이제
1: 예, 5월 중순에요?
0: 네, 5월 중순경에 따고 예, 과정을 마치기는 4월 말까지 과정을 마치고
1: 그러면 바로 또 지원서를 넣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신 거예요?
0: 네. 언제든지 취업은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제 북한에서 나름대로 살고
1: 네.
0: 지식이 없잖아요. 싸운 지식이 없고 중국에서는 또 20년간을 헐레벌떡 그냥 삶을 살다 보니까 싸운 지식이 하나도 없고 대한민국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제 머리에 든 게 있어야 되고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이제 지식이 많아야 돼요.
1: 네.
0: 제가 제일 필요한 것이 컴퓨터 자격이 아닐까.
1: 아.
0: 그래서 지금 컴퓨터 자격증 따려고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어째 요즘은 네. 업무를 다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0: 네, 그렇죠.
1: 요양보호사를 해도 뭐 해도. 일지를 쓰거나
0: 네,
1: 아니면 뭐를 주문하거나
0: 네.
1: 정말 그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컴퓨터 공부를 하시고
0: 네.
1: 그러면은 자격증을 따시고 어느 정도 익히신 후에는 바로 보호사로서
0: 네, 제가 지금은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 사회복지사까지요?
0: 네, 네. 사회복지사도
1: 네.
0: 요양보호사하고 친밀하게 연관된 부문이고 또 컴퓨터 빼놓을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이제 완벽한 사회복지사, 이제 사회에서 제일 요구가 될 사람이 아닐까.
1: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요양보호사로서 또 사회복지사로서
0: 네.
1: 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가는
0: 네.
1: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착 1년차를 넘어서 앞으로 또 5년차, 10년차가 될 텐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언제 도적같이 복음 통일을 이뤄주실지 모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정말 그때가 오면 네. 선생님은 뭘 하고 싶으세요?
0: 복음 통일이 어느 날에는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섬기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제일 마음에 가진 것이 진짜 우리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 섬기는
1: 네.
0: 삶. 이제 그것이 자본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어떤 국가에도 이제 아픈 사람도 있고 예, 힘이 든 사람이 있지 않을까.
1: 네.
0: 이렇게 그런 사람을 이제 도우면서 이렇게 직업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직업을 선택했고 이제 이것을 꼭 복음 통일의 그날에
1: 네.
0: 이제 써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하나님의 일을 네.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그 여정들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북녘의 주민분들이 들었을 때는 사실 이 모든 게 생소할 수 있어요.
0: 그렇죠.
1: 은혜가 도대체 어떤 거고 은혜라는 단어를 북한에서는 또 다르게 사용을 하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는 되게 폐쇄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향 주민들에게 그럼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0: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일을 선택할 권리를 주시고 또 내가 살아나가는 과정을 네. 하나하나 이끌어내는 그런 주님. 힘들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 슬플 때도 하나님, 내가 결국에는 그 끝에 가보면은 힘들고 슬프고 웃고 오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화려한 화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 예, 하나님을 알고 하나하나 이렇게 오다 보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도 이제 인침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김일성 또 김정일 예, 수령을 이렇게 두뇌로 삼고 예,

0: 사람들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바꿔놓고 네. 생각하면은 아멘. 쉽지 않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도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예. 저는 하나님을 알면서 제 받은 은혜 그 축복이 아 내가 겪어왔던 고통과 슬픔도 바로 오늘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얻은 가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북한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제 임하셔서 구원의 손길 버텨주셔서 복음 통일이 오는 그날 이제 네. 우리 북한 분들도 남한에 계시는 모든 분들처럼 행복하게 자기 권리를 찾고 예, 자기 이름도 찾고 소망을 잊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날이 이제 꼭 올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아멘. 그러면 또 이렇게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네모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니까 각자에게 임하시는 각자가 만나는 하나님이 참 또 다채로우시잖아요. 네. 누구에게는 따뜻한 하나님으로 어느 날 만나주시고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뭐 아버지 하나님 네. 만나주시는데 우리 김사라 자매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0: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다고. 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1: 사랑의 하나님.
0: 네.
1: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혹시 선생님이 뭐 찬송가나 네. 아니면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0: 네. 이제 부모도 영원히 저와 함께 끝까지 살아못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영원히 저를 지켜주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네, 찬송가 435장

0: 아멘. 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러면 이 방송을 또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북녘계 주민분들에게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1: 네. 저는 북한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그 살기 힘들고 인간이 아닌 이런 삶을 사는 그런 가난 속에서 곤란 속에서 슬픔 속에서 하루빨리 구원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이 은혜가 임하여 구원의 손길 붙이시어서 오늘 하루빨리 우리 북한 땅에도 햇빛 찬란한 그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0: 아멘.
1: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죽지 않고 영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0: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가 그간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경험했던 행복과 은혜와도 네. 비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주시잖아요. 네. 그 행복을

0: 그 선물을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곳 정착 1년차 김사라 선생님과 함께한 이야기들 함경북도에서 중국 땅을 거쳐서 제3국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정착생활을 하신 지 1년차가 되어가는 김사라 선생님과의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지만 또 오늘 이후에 선생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다음 그 스텝 걸음들을 인도해 주실 북한 땅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 정착 1년차 김사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과 근심, 한숨 대신 오늘 주어진 그 모든 것에 최선을

힘을 다하며 기도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함께하는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주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의 걸음, 충성과 그 사랑과 응의 걸음을 내딛으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찬양으로 함께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우리 양강도 해산이 고향인 평양에서 또 수년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이곳으로 정착하신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아 이게 진짜 여름이 뭐 7월에 접어들면서 이 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1: 네 지금 뭐 세계적으로 지금 온난화라 그러니까요. 지구온난화가 아마 네. 지금 북극에 있는 오름도 막 녹아내린다고 하니 뭐 처음에 한국 왔을 때보다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계속해서 기온이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네.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북한에서는 한국보다는 제가 한국 와서 처음에 있잖아요. 강원도가 지금 한국은 제일 추운 지방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도 강원도가 제일 더운 지방 쪽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0: 아.
1: 그렇잖아요. 북한은 꼭대기 올라가면 더 춥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북한에서는 제가 고향은 북쪽인데 평양에서 제가 19년 살았잖아요.
0: 네.
1: 아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근데 에어컨 자체는 한국은 뭐 집에도 에어컨, 나가도 에어컨. 그 상점 뭐 모든 데가 다 에어컨 있다 보니까
0: 네.
1: 여름 괜찮잖아요. 특히 승용차에도 다 이제 에어컨 있다 보니까. 근데 북한은 여기보다는 북쪽이지만은 시원할 것 같아도 여름이 더 힘듭니다. 에어컨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많아요.
0: 그렇죠. 여름을 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참 간극이 큰데 오늘은 또 그에 대한 이야기, 그에 대한 내돈내산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2: 7월 1일 승용차 에어컨 냉매가스 충전 1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일단은 이 냉매가스에 대해서 북한 주민분들에게 좀 이해가 있을까 싶어요.
1: 네, 혹시 북한 주민들이 아마 냉동고, 북한은 냉동고라 그러거든요. 냉동기죠. 냉동기인데
0: 네.
1: 이게 지금 안에를 차게 하려면 그 냉매가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전동기로 해서 돌아가서 쭉 돌면서 그게 이제 차게 만들잖아요.
0: 네.
1: 근데 이자처럼 에어컨이라고 하는 거는 찬 바람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하는 걸 돌려서 몇 도를 맞추면 그 이제 적정한 온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 온도가 35도까지 높다 하지만은 수용차에 타가지고 시동을 넣어가지고 그 온도를 내가 한 25도로 맞추겠다 하면 그러면 온도를 맞춰놓으면 그 수용차 안은 밖에 아무리 더워도 그 안은 엄청 시원하잖아요. 우리 집에도 그런 게 있고 근데 그 냉매가스라는 게 그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건데 이 냉매가스 있잖아요. 수용차에 있고도
0: 네.
1: 얻을 때는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냉매가스가 어떻게 새는지 들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충해 넣거나 아니면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전 이번에 바꿔놓았어요. 완전히.
0: 그러니까 이게 시원하게 하는 에어컨을 작동하게 하는 원료 중에 하나.
1: 네. 그렇죠.
0: 라고 우리 주민분들이
1: 네.
0: 이해하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에어컨 자체도 사실은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북한의 유행을 불러일으킨지도 그것도 최근이잖아요. 대표님.
1: 북한에서는 에어컨이나 안 걸고 냉온풍기 이렇게 말했어요.
0: 냉온풍기.
1: 네. 근데 그게 그 옛날에는 평양에 가면 주황당 비석급 되는 간부들 집에만 이제 일본산 갔다가 이제 걸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마 북한산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이제 중국이나
0: 네.
1: 아니면 일본산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에어컨이 워낙 좋으니까
0: 그쵸.
1: 대한민국의 삼성, LG 그 외에도 이제 뭐 캐리어 각종 이제 에어컨 업체가 엄청 많잖아요.
0: 네.
1: 이런 업체들에서 경쟁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품 질도 좋고
0: 기능도 많고.
1: 예,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는 어떻든 무덥다 하는 여름에도 바로 이제 집에서 나오면 차에 타면 바로 이제 에어컨 틀고 그다음에 사무실 가면 또 다 에어컨 돌다 보니까
0: 네.
1: 큰 건물 안에서 옆을 지나가도 문만 열려지면 그 안에서 찬바람이 확 나오잖아요. 완전히.
0: 그리고 저도 이제 귀가할 네. 때마다 20분 전에 미리 휴대폰으로 에어컨을 집에 틀어놓기도 하고
1: 그렇죠. 그
0: 기능이 지금. 다 있잖아요.
1: 그렇죠. 사람이 없어도 핸드폰 가지고 집에 거 먼저 틀어놓고
0: 미리.
1: 딱 가면 시원하게 되고 이렇게.
0: 네. 네. 근데 이번에 또 승용차에 있는 에어컨을 관련해서 해주셨는데 북녘에 계신 분들은 집에도 에어컨이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간부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평양 중심으로
1: 개인들은 거의 없어요.
0: 커졌겠죠.
1: 네, 그 선풍이나 그

0: 조금 좀 찬바람 나오는 게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완전 바깥이었죠. 근데 물어보니까 정비소 가니까 정비소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 마을마다 보면 차 정비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좀 깨 됐으면 아마 더 보충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 더 넣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래 그럼 이번에 새로 넣읍시다 해가지고 이 바깥이 완전히
1: 거의 얼마 만에 바꾸신 거예요?
0: 그 한 5년 좀 됐는데요. 원래 10년 돼도 안 바꿀 때도 있긴 한데
1: 네.
0: 이번에는 제가 좀 더 빵빵하게 좀 착하게 좀 하려고 그래 바꿨습니다 이번에.
1: 그래서 승용차에 에어컨을 위한 냉매가스 충전을 18만 원
0: 네.
1: 결제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게 횟수로만 따져도 뭐 5년째 됐다고 하셨지만 10년까지도 쓰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뭐 18만 원이면
1: 네.
0: 뭐 하루 벌어서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 놓으면 한 해 여름이 아니라 또 한 5년 혹은 10년 이상은 또 간단 말이에요.
1: 네.
0: 네, 그러니까 뭐 부담은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살아가는 게 편안해야 되니까 네. 시원하고 여름에는 그래서 이번에 예, 또 이렇게 승용차 에어컨 냉매가스 또 이제 예, 이번에 교체한 겁니다.
1: 이거를 또 저희가 그간에 설명해왔던 시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분격회 주민분들과 화폐 단위인 원은 같지만 이게 가치가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여기서의 천 원과 북한에서의 천 원이
0: 네.
1: 그래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18만 원이 아니고
0: 네.
1: 18만 원. 그러니까 이곳의 노동 가치로
0: 한국산,
1: 따지면
0: 한국 가격이죠.
1: 네.
0: 이 달러로 치면 그 한 150달러가 한
1: 100한 230 요즘 또 환율이 올라가지고.
0: 네. 근데 이 정도면 뭐 부담이 안 되죠, 사실은.
1: 네.
0: 이게 뭐 지금 보통 한국에 있는 일반 노동자도 하루나 하루 반 정도만 일해도 이거는 벌 수 있는 돈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0: 그 문제 없죠. 근데 북한은 아마 이제 100달러라고 하면 엄청 큰 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한국은 뭐 100달러는 뭐 보통 보면 뭐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이라도 벌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부담이 안 됩니다, 사실은.
1: 저희가 이렇게 승용차에도 에어컨을 아주 상시로 틀 수가 있고
0: 네.
1: 집에서도 잘 때 그냥 켜놓고
0: 그렇죠.
1: 너무 에어컨 바람 때문에 건강을 해칠까 봐 이거를
0: 네.
1: 취침 예약이라고 해놔서
0: 다 이제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1: 네.
0: 이제는 예. 자기 전에는 지침으로 이야기해 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돌다가 또 멎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1: 그러니까요.
0: 예, 참 이게 지금 너무도 발전했어요.
1: 네. 근데 북녘에서는 우리 대표님 그러면 그때는 에어컨이 집에 있으셨어요?
0: 없었어요. 없었고 저희 회사 있잖아요.
1: 네.
0: 장비 중에 김일성, 김정일이 건강 장수하는 연구소다 보니까 그 연구소 안에 제일 비싼 장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비는 항상 21도부터 23도 정도를 맞추라. 이렇게 이제 그 지도서가 카탈로그에 다 되어 있어 가지고
1: 네.
0: 그 온도 맞추려니까 할 수 없이 그거는 겨울에는 또 이제 온도가 내려가니까 덮여야 되고 온도를 딱 맞춰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산 그때 그 이제 브랜드가 내셔널이라고
1: 네.
0: 하는 그 일본산 에어컨이 우리 연구소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국 거보다는 좋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산은 너무도 좋은데 그때는 그게 창문에다 매달아서 쓰는 거였거든요, 그때. 근데 어쨌든 저는 집에다가는 없었고 그 우리 회사에는 있었어요, 연구소에.
1: 참 기계를 위한 에어컨은 있으면서
0: 네.
1: 사람을 위한
0: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1: 근데 이것도 지금 한창 뭐 평양에 몇 년 전부터 유행이 불었다고는 하지만 이조차도 사실은 전기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전기 때문에 또 문제입니다.
1: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여름이면 당연히 또 생각하게 될 에어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이 가운데 계절마다 느끼는 북녘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이 가운데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0: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그 어느 뭐 정말 그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진짜 빠진 게 없어요.
1: 네.
0: 이번 말씀도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아멘.
1: 아멘.
0: 아, 참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 말씀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는지. 그러니까 결국 북한에서는 우상 믿다 보니까 돈 아래도 땀에 쩔어서 힘들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하늘나라 같은 천국 같은 대한민국에서는 항상 어디 가나

0: 더울 때라 에어컨 틀 수 있고 또 겨울이 추우면 뜨거운 바람 나오는 이런 정말 천국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1: 네. 밤낮으로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 뜨거운 가운데서도 추울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과 네. 은혜 가운데 남과 북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복음 한 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언어로 한 차례씩 함께 하실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또 읊조리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의 복음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묵상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열방샘교회 이빌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함께 인간인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구나 나를 이 어려움의 문제에서 건져줄 구원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받게 되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정이 빚어내는 것은 이런 명백합니다. 곧 음행, 추행, 방탕과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리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취함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한 바 있지만 지금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날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불못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영원한 고통에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과거와 현재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주님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든 죄와 문제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영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후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6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 소식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빗길 이동 시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0에서 24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아침의 최저 기온은 14에서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30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빗길에 오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영혼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죠. 오늘 함께 나누었던 복음 한 줄 시간의 말씀과도 같이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천국 소망과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3편 3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방패와 영광 되시는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01장, 새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통합찬송가 401장, 새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강 장로교회 박영준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 동이 트기 전 이 고요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염려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도 다 주님께 맡기며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며 또 사랑과 화목함을, 어르신들에게는 건강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향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의 백성들을 궁휼히 여겨주시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닫혀있는 땅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하며 오늘 하루도 빛나도록, 우리 하나님 살아내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0: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말씀을 존중하기 원하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일산교회 담임 목사 윤상덕입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아래 계셨지요? 이번 주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말씀을 존중하기 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설교의 주제는 오늘 제목과 같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말씀을 존중하기 원하신다. 이것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리는 세속입니다. 가나안의 음란한 우상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남한의 성도들은 자본주의의 온갖 유혹의 문화들, 북한의 성도들은 김일성 3부자의 모진 박해 가운데서 살아내야만 합니다. 당면한 현실은 서로 달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건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남한에 살든 북한에 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는 하나님 백성들 옆에서 신기한 일들을 행하고 신기한 말들을 하는 사람이 유혹할 수 있습니다. 마치 피를 마시며 신들과 연결되려는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일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같은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인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적이 없는데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모세의

지도력,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지도자의 지도력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들이 꿈을 꾸었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적도 기사도 행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미혹의 영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볼때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미혹되기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할까요? 그렇죠.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들은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행하시듯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이며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들에게 마음을 뺏길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신기한 현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질문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면 그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부추겨서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를 왜 없애버리지 않으셨을까요? 3절 말씀이 일러주신 대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과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능한 대로, 남들 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 대단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 빼앗기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떤 때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 다 빼앗기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발견된다면 매우 엄격하게 처리하게 하십니다. 용서 없이 죽이라 하십니다. 죽일 때는 고발한 사람, 먼저 목격한 사람, 그가 처음 발견한 그 마음으로 먼저 손을 대게 하십니다. 죽이는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 심판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그 돌을 들며 직접 던지며 그들은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어떤 불량배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세요. 그때도 아주 엄격한 심판을 하게 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말씀에서는 칼날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진멸, 전부 불살라, 영구히 폐허,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무서운 말씀도 주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서 우상 숭배의 모양이라도 보이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유혹이 될 만한 건 싹부터 베어내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유혹될 만한

하는 것들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비를 더하셔서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넘어지지 말고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 붙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0: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손 내밀어 붙들려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붙드사 유혹에 넘어가 파멸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내게 평안 주실 수 있는 주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말씀을 존중하기 원하신다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국에 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362장, 새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통합찬송가 362장, 새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원수까지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 기회주의를 버리고 진정한 회개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왕을 영접하려면 첫째, 반대편까지 품어야 합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통해 유다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라고 책망하지요. 압살롬의 반란은 끝났지만 아직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다지파는 압살롬을 지지했던 반란의 중심 세력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먼저 책임을 묻고 심판해야 할 대상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형제요, 내 고륙이라고 부르며 먼저 손을 내밉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단순히 왕권을 되찾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까닭입니다. 압살롬이 죽은 후 다윗에게 세상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 이미 많은 세상 욕심이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는 다시 왕으로 서야 했어요. 그러니 내 형제요, 내 고륙이라는 표현에는 다윗의 깊은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향한 말이라기보다 잃어버린 형제를 향한 부르짖음에 가깝습니다. 마치 바울이 내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했던 마음과 비슷하지요. 그리고 13절에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 압살롬 군대의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반역에 가담한 사람까지 품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요압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었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이제 누가 내 편이고 네 편인가 보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을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 품어 하나가 되게 하는 데서 나옵니다. 결국 14절에 보니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게 됩니다. 억지로 복종시킨 것이 아니죠. 다윗의 포용과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죄인된 우리를 먼저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처럼 누군가를 품는 사랑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편이 아니라며 밀어내는 사람은 없나요?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먼저 손 내밀고 품어주어야 할 내 형제, 내 고륙은 누구입니까? 왕을 영접하려면 둘째, 용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15절에 보니 유다 족속이 길갈까지 나와 다윗을 영접했다고 해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와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언제나 회복과 새출

출발의 의미가 있는 곳이지요.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뜻밖의 인물이 등장해요. 16절에 보니 시므이가 급히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시므이가 누구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떠날 때 심하게 저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셉의 온 족속 중 가장 먼저 내려와 왕을 영접합니다. 17절을 보면 혼자 온 것도 아니에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려왔고 시바도 아들들과 종들을 데리고 함께 나옵니다. 왜 이리 서둘러 왔을까요? 형세가 바뀐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압살롬은 죽고 이제 다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됨을 깨달은 것이죠. 18절과 19절의 시므이는 왕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며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해요. 참으로 겸손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실한 회개라기보다 기회주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들을 받아줍니다. 왜죠?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므이의 진심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자신을 연단하고 계심을 먼저 봅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아들의 죽음을 겪으며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비난한 사람, 내게 수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상대가 진심으로 사과하는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그 사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상대방의 진심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용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아직도 마음의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진 않습니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심을 인정합니까? 상대의 진심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 모임에 가려고 교회 소그룹 모임 시간까지 바꾸는 남편의 모습에서 자기 모습을 보며 기회주의에서 돌이키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얼마 전 남편은 세상 모임에서 야유회를 간다며 제게 같이 가자고 했어요. 사실 몇 년 전 그곳의 여자 회원 때문에 남편과 다툰 일이 있기에 저는 그 모임이 탐탁지 않았어요. 기회주의적인 시므이와 시바처럼 남편이 이번 기회에 자신의 떳떳함을 드러내려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것 같아 선뜻 내키지 않았죠. 교회 소그룹 모임 시간까지 바꾸며 야유회에 가려는 남편의 모습에 낙심되기도 했어요. 남편은 평소 입버릇처럼 지금껏 일하느라 힘들었으니 이제 좀 즐기다.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냐?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주님도 나를 오래 참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저는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다 한계에 부딪히곤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부동산과 코인 등의 투자로 자산을 불려야 한다는 유혹에 넘어가 코인을 매수했어요. 실시간으로 깜빡이는 숫자에 정신이 팔린 제 모습이 마음에 찔리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했지요. 그제야 어떻게든 야유회에 가려는 남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하고 깨달아졌어요. 말씀을 떠나 재물의 유혹에 빠진 제 모습을 보라고 주께서 허락하신 사건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원 가정에 대한 열등감으로 세상 성공을 줬다가 급성 호중구 감소증으로 소망이 끊어질 뻔한 저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잠시 잊고 있었어요. 세상 쾌락과 물질의 눈을 돌리는 저희 부부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해요. 이제는 기회주의적인 말과 행동을 그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핸드폰에서 코인 앱을 삭제하겠습니다. 아침에 먼저 큐티인으로 말씀을 묵상한 뒤 저와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까지 품었습니다. 반역자 아마사도 품었고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받아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길갈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여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편과 네 편을 나누

0: 두지 말고 원수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진정한 회개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반역한 압살롬을 품고 저주하던 시므이까지 받아준 다윗을 통해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조금만 상처받아도 마음을 닫고 조금만 배신당해도 사람을 정죄하며 내 편과 내 편을 나누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보다 내 감정과 자존심을 앞세운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상황 따라 움직이고 유익 따라 선택하며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버리길 원합니다. 길갈 언약의 의미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식어진 믿음을 회복하고 흩어진 마음을 주께로 다시 모으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용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원수까지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QT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시작할 때 승리하는 여러분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

아니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델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며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6장 3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십니다. 낙심하는 자가 얻지 못하지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결국에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왜 포기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증,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결국에 승리자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시편 91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박신화 과여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진정한 고향으로,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갑니다. 치어일 때 이미 바다로 나가지만 4분의 1이 천적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렇게 도착한 바다에서 다시 강으로 돌아가는데 치어때 지나간 기림에도 본능적으로 정확히 고향을 찾아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수많은 천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00마리 중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연어는 2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연어는 강에서 바다로 그리고 다시 강으로 돌아가

새끼를 낳기 위해서입니다. 연어는 회귀 본능이 가장 강한 생물이지만 모든 동물에게는 이와 비슷한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 C.S. 루이스는 모든 사람이 영원을 꿈꾸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고향으로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는지 우리의 한계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저 천국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날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참된 본향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은 주님의 일을 맡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돌아갈 아름다운 본향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찬송하게 하소서. 참된 본향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동신 코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한웅지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류효선 원로 목사님께서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원망하기보다는 감사를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창립 42주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그런데 42년이 되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헌신, 봉사,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모든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함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존재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제가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떤 일이 있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세광교회만큼은 주님 모실 때까지 존재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목회 시작할 때 그런 결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미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향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썩으면 냄새가 고약합니다. 성직자, 아름답고 귀한 이름입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 교회 직분자들, 아름답고 귀한 이름이에요. 귀한 직분이에요. 그러나 목사가 부패하거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패하면 어쩝니까? 더 흉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코 변치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목사가 부패하면 하나님께 더 큰 욕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늘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다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초심을 잃으면은 잘못하면 삐뚤어진 길로 가겠더라고요.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임직할 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했습니까? 내가 잘해야 되겠다, 정말 충성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때 초심 잃어버리면 안 돼요. 초심 잃어버리면은 부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또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바로 실패하는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늘 해봤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신뢰해야 은혜로운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쩝니까? 잡음이 생겨, 불평이 생겨, 그리고 분열이 생겨, 교회를 떠나, 그리고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더라, 그런 경험에 의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사욕을 버리고 오직 주님, 오직 교회, 오직 성도, 이것만을 생각을 하는 그런 정신이래야만이 성도들이 믿고 따르는 것 같더라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정한 성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있을

때 목사를 신뢰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에 벗어난 일이 아니라 그런다면은 목숨 걸고 목사의 목회에 협력해야 돼. 바울이 어쨌습니까? 그의 열정 대단했지요. 복음에 대한 열정, 어떤 사람들보다도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이라도 바울을 위해서 빼어줄 수 있었다. 바로 그런 정신 가지고 여러분께서도 목사님의 목회에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영혼도 병들고 내 마음도 내 육신까지도 병들게 돼. 뿐만 아니라 원망 불평은 화합을 깹니다. 원망 불평이 많은 가정 보세요. 일 잘 되는 것도 없어. 원망 불평 많은 어떤 단체 보세요. 일 잘 되지 않아. 교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습니까?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애굽의 고기값 곁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이 하늘을 치솟을 듯했어.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단백질 보충하라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먹고 싶을 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하시고 광야에서 옷공장 만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옷을 입고 다녀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신발 공장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신발을 40년 동안 신고 다녀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홍해 앞에서 그들이 전부 다 앞뒤가 꽉 가로막혀 죽게 됐을 때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이렇게 도우셨는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원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좋았습니까?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이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계수하면 200만 정도는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상 된 자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았을까? 그들의 환경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 종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는 것은 불평, 불만뿐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은 영육이 파멸되고 맙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전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그 에너지 가지고 감사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 직전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외적의 침입에 있을 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온 나라에 만연해지고 농사를 지어도 강대국들에게 전부 다 빼앗겨버리고 처자가 끌려가고 젊은이가 끌려가고 어린아이들이 뇌동댕이 처져가지고 죽어져가고 아주 이런 처절한 모습을

계시를 통해서 그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 하박국 1장 3절에 보면 그런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폐역을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언하기 어려운 처절한 환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본문 1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외양간에 소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리고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전부 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 창자가 흔들립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적이 치러 올라오니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썩는 형언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 슬픔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기보다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단장이 미아리 곡이라고 하는 노래를 잘 알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시겠지만은 반야월 씨가 실제 가족의 비극을 표현한 그런 노래입니다. 6.25 때 딸을 잃어버렸대요. 그가 아픔이 얼마나 컸든지.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북으로 끌려간 남편도 있고 또 부모를 그리워하는 자녀들도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 한을 노래한 거예요. 단장이라고 하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과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반야월 씨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슬픔을 노래로 달래보려고 했지만은 그것으로 슬픔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런 아픔이 있어도 이런 처참한 광경을 내다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좋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소출이 없어도 좋습니다. 양이나 소가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나를 도우시면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감사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살펴보시고 도우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 백성 성도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서 알 겁니다만 원어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초상화 1940년도에 400만 부를 인쇄해가지고 판매가 됐대. 지금이 와가지고 1억만 부 이상이 인쇄가 돼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찬양대를 하면서 찬양대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유명한 가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이제 아내가 임신까지 했는데

몸이 자꾸 안 좋은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임파선 암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는 선고를 받고 왔어요. 이 사실 때문에 그는 집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비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늘 낙심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내가 임신까지 했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되는 그런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3개월 동안이나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일을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갑시다. 실망하려면 그 아내가 더 실망할 것인데 아내가 그렇게 격려를 해주거든요. 아내의 격려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고 사사건건 생각하면서 불평할 만한 원망할 만한 이런 생각을 감사하는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3개월 후에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보고 암세포가 싹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하고 깜짝 놀리면서 묻더래요. 그러니까 그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약은 안 먹고요. 아내가 주는 감사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손뼉을 탁 치면서 그것이 바로 명약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는 70세, 80세가 되도록 살았더래요. 여러분, 없어도 감사하십시오. 힘들어도 감사하십시오. 안 돼도 감사하십시오.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을 겁니다. 병들어도 감사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런 암담한 환경에서도 원망하기보다도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박국은 감사했어요. 18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뿐이었던 거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사실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쳐났던 겁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 나는 네 하나님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받아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오는도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세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전부 쏟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을 죄인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인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 영원히 지옥 불못에 던져질 그런 죄인들. 그런데 그런 나를,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뭐가 잘못 잘났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울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참말로 든 거 아니고요. 강도가 새파란 칼을 들고 와가지고는 가장 귀한 거 전부 다 내놔. 돈 있는 대로 내놔. 보석 있는 대로 내놔. 만약에 내가 뒤져보고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너희는 죽을 줄 알아. 전부 다 내놔. 어쩌겠습니까? 살려니까 전부 내놓고 제발 살려만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 강도가 네 아들을 먹을 내놔. 그러면 어쩌겠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내놓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제발 내 아들만 좀 살려주세요. 아들은 안 됩니다. 좀 살려주세요. 나는 나이가 많았으니까 차라리 나리를 죽이고 내 아들은 젊었으니까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모든 고통 다 당하고 물과 피를 전부 다 쏟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얼마나 큰 사랑인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세상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희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정말로 멈둘 바를 모를 정도지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그래도 부족할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가 피고 싶었던 거 담배값을 꺼냈어. 보니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담배 한 대만 빌립시다. 나 담배 안 피우니까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가 또 사정을 하면 담배 한 대만 빌립시다. 나 담배 없습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돌아다니더니 어떤 사람이 담배 한 개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배 하나를 주니까 이것을 받아들고 90도 절을 두 번씩이나 하더래요. 그러면서 연신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한 대 얻어 피우고 이렇게도 감사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독생자까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겁니까? 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까? 왜 잊어버리고 삽니까? 여러분, 하박국처럼 어떤 악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얻게 합니다. 삶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윤택해집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고통이 고통되지 않고 즐거움으로 화하게 됩니다. 감사는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날마다

0: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감사가 넘침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기보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처럼 원망하기보다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류효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4412번 광주 세광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갈릴리 교회 송흥준 목사님입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양심과 선한 통찰력을 주시고 국민 모두에게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진실 위에 바로 서며 복음을 품고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이 회복되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오해가 치유되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이 사회와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7월 6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목석입니다. 삶의 여정 속에 원치 않는 불청객이 찾아올 때가 있죠. 바로 고난이라는 이름의 불청객입니다. 그냥 가벼운 감기 같은 고난이 아니라 내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심한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는 누구나 무력감에 빠지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심한 고난을 보게 하시고 또 겪게 하십니까? 아니, 평탄한 길도 많고 많은데 왜 이리 거친 광야, 캄캄한 터널로 인도하십니까? 고난에 대해 성경엔 여러 해석들이 있죠. 오늘 저는 시편 71편에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71편에서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땅 깊은 곳. 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 땅 깊은 곳, 원어적 의미는 은부, 가장 깊은 바닥, 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 곳, 사방이 꽉 막혀서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의 수렁. 실제로 우리 이 땅 깊은 곳에 던져질 때가 있죠. 여러 이유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그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배신을 당할 때가 있고요. 갑작스러운 질병의 진단을 받을 때가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 땅 깊은 곳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느끼는 것은요, 철저한 고독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내가 처한 이 깊은 감정의 수렁과 고통의 무게를 대신 짊어져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혼자 고스란히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71편 20절의 이 고백은 딱 보면은 이 고독함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시편 기자의 옆에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더 큰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믿으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남이하는 우중 가운데 많은 곳이 있겠고요. 또 전국적으로 각자의 날씨가 있고 또 비가 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일상이 혹시나 사방에 꽉 막힌 자리 아니면 정말 흐린 구름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우리 인생이 주님과 함께 있다면 무덤에서 영광으로 향하는 역사가 아닐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안개는 거치고 먹구름은 거치고 찬란한 주의 영광이 곧 드러납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이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또 각 지역마다 더 풍성한 찬양들 여러분에게 더 많이 선물해 드릴 텐데요. 오늘 찬양 속에 희망을 잃지 마시고 다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실 주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6998님, 오늘 오프닝 말씀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많은 고난을 대신 안아주신 주님, 의지하는 저 맞습니다. 아침에 더 주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4420님, 우리 성남에서 앱으로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신데 우리 진상철 형제님 대단하십니다. 이야, 오늘 극동방송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응원의 마음이 힘이 되는데요. 할렐루야. 네. 8008님, 와, 서머 스페셜이 벌써 돌아왔네요. 많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촉촉하게 은혜로 적셔지겠죠? 라고 하셨고요. 우리 6810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심을 힘있게 고백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 월요일은 더 많은 또 찬송가 대이어서 제가 찬송들 여러분에게 더 많이 전해드리겠고요. 1671-9719-7680-6635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아침 또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 저는 시편 71편 이 20절의 말씀이 참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고난에 대해 여러 해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71편 20절 이 시편 기자는 외로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고독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 있지만 주님께서 내 옆에 지금 계신다. 주님이 다시 살려주신다. 이 땅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나를 다시 이끌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주님과 함께 있다면 혹시나 무덤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으로 향하는 그런 역사가 아닐까요? 세상은 우리를 땅 깊은 곳에 묻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묻힌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생명이 다시 시작될 때다 라고 이 아침 말씀해 주십니다. 안개는 거칩니다. 먹구름도 거칩니다. 이 우중도 거치고요. 그리고 밝은 햇살 같은 찬란한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여러분 오프닝 말씀 또 문자 주시고요. 제가 오늘은 다섯 분을 선정해서 연어 선물을 드릴 텐데요. 우리 오프닝 말씀을 10명 이상에게 잘 공유하시는 분 우리 지부장님들 이렇게 또 문자 주시면 다섯 분을 추첨해서 여러분 연어 선물 기분 좋게 전해드립니다. 우리 힘있게 어깨를 펴고 한번 찬송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봅시다.

이 복된 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십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여러분과 함께 복된 월요일 아침 주님 주시는 마음을 나누고 찬양 속에 은혜 받고 우리 4420님 제가 연어 선물 추첨했습니다. 아까 우리 성남에 계시는 우리 진상철 형제님께 연어 선물 행복하게 보내드리겠고요. 또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우리 지부장님들 계세요. 참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하고 더 참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실 줄 믿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신미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또 귀한 감동을 주셔서 우리 극동방송을 향한 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데 제가 또 답장해드리겠고요. 오늘 또 선물도 주소도 전해드립니다. 또 현재 제 상황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씀을 보내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답장도 보내옵니다. 우리 파리사모님께 힘내시라고 또 우리 연어 선물 행복하게 전해드립니다. 또 9024님 오늘 처음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함께 하셨는데 우리 단톡방과 가까운 지인분들에게 공유하니 참 좋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다음 주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또 마음 주셨잖아요. 제가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복합니다. 또 문자번호 6765님께도 함께하고요. 제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릴게요. 또 제 생일인데요. 제 생일을 좀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극동방송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 3720님께도 연어 선물을 행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 계시는데 하여튼 나 외에 이분들이 오늘 꼭 받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의 쉼표 이번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또 그동안 감동이 있었던 작품들 다시 한번 듣는 시간 갖게 되는데요. 황미경 사모님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목소리

0: 삶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확실한 시작도 뚜렷한 끝도 없는 시간. 이미 지나간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 사이 그 애매한 틈에 우리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요.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고 기도의 응답도 느껴지지 않으며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흔들리고 약속의 말씀이 조금씩 희미해져가는 시간, 소망은 자꾸 작아지는 시간, 그것을 우리는 사이의 시간이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도, 어디에 도달했다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기다려야 하고 견뎌야 하고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침묵 속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사이의 시간은 종종 어둡고 고요하기도 해서 숨을 참고 있는 시간 같지요. 그곳에는 대답도 없고 이정표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확신이라는 이름의 욕심, 성과라는 이름의 자존심, 속도라는 이름의 분란을 내려놓으며 우리의 허상을 하나씩 벗겨내는 시간 말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는 자라고 말없는 고백이 깊어지고 눈물 속에서 기도가 익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 진짜 믿음 하나가 조용히 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이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이유도 모르고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마음이 자꾸만 조급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지요. 상처의 회복을 기다리고 길 잃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정말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가요? 이 긴 기다림에도 당신의 뜻이 있나요? 의심과 확신의 마음 사이 어디쯤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 묻습니다. 이 물음 속에 머무는 시간은 힘들고 더디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에 믿음은 단단해지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더 깊은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이의 시간은 멈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조용히 다듬어지고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사이의 시간은 우리들만의 특별한 시간이고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지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이의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도 못하는 때에 말이죠. 그러니 절대 소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이런 귀한 믿음의 결단이 한 주를 시작하는 아침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였습니다.
1: 사이의 시간, 뭔가 멈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의심과 확신의 마음 사이 어디쯤에서 주님을 향해 질문하는 그 시간, 자꾸 더디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에 주님은 우리 안에 더 깊은 생명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응원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아침의 쉼표 영상 링크 또 이 방송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이 쉼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또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이름은 좋은 아침입니다고요. 여러분께서 유튜브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면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 할 수 있고 모든 또 영상 자료들을 다시 보실 수 있고 지난주 인간 수업 영상도 정말 많은 분들 보셨는데요. 꼭 한번 다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합시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5: 여기는
6: 여기는 극동방송
7: 서머 스페셜입니다.
8: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라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이오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규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1편 20절의 말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도저히 내 힘으론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의 수렁, 그 땅 깊은 곳. 그럼에도 그 땅 깊은 곳에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실 주님은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심을 믿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꼭 봐야 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 찬송과 함께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그리고 아침에 쉼표 영상은 쉼표, 또 지난주 인간 수업 영상은 인간, 이렇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맞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시작하십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찬양합시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Hallelujah. Thanks.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혹시 비렐름 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사람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는 정치란 바로 인간을 성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성을 만끽하는 것을 보장하는 정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른바 성해방론자였습니다. 이를 성정치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는 다양한 성적 결정권을 인정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유익을 주며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인간이 성해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 절제와 질서가 없는 비윤리적 성생활은 오히려 개인을 성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성의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미혹하는 성해방주의자들의 악한 논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같은 시기에 우리는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더욱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갓모닝이고요. 문예정입니다. 누군가는 찬송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찬송은 우리의 일상을 기도로 바꾸는 마법이다. 찬송은 기쁨이 솟아나는 들판이다.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그분을 찬송해보라. 그러면 그대의 근심과 어두움은 사라질 것이다. 찬송은 우리의 즐거움의 시작이요, 줄거리요, 완성이다. 와, 찬송가에 이런 은혜와 힘이 있다고 해요. 해서 특별히 광주 극동방송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서머 스페셜 기간을 통해서 올여름 방송가족들과 함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을 이용해서 8월 14일까지 진행하고요. 8월 27일에는 찬송가 콘서트를 열 겁니다. 그 현장에서 마지막 찬송가를 함께 필사할 텐데요. 기대되시죠? 찬송가에 담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찬송의 은혜를 맛보는 31일간의 필사 여정.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필사 노트를 펼치셔서 필사 준비하시고요. 아침 출근길 찬송가를 들으며 마음에 새기셔도 좋겠습니다.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의 첫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했습니다. 제이어스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했는데요. 0517번님 필사 프로젝트 노트를 받아서 오늘부터 한 편씩 적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고퀄리티라 정말 정말 놀랐습니다. 필사하는 이 31일 동안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됩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해주신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극동방송 예쁜 필사 프로젝트 받으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펼치셔서 함께 필사하셔도 좋고요. 또 혹시 필사 노트를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찬송가를 노트에 적어서 31일 동안 함께 하시면 저희가 이 필사 프로젝트를 다 마친 후에 8월 27일 찬송가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그때 완성하신 필사 노트를 챙겨오시면 되는 거고요. 콘서트도 좋고 선물도 좋지만 이 31일 동안 찬송가 가사를 적어나가며 우리 영혼에 새길 때 분명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31일 이후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저는 참 기대가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열심히 필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필사 노트는 찬송가 가사를 내 마음에 새기면서 관련 성경 구절, 또 찬송가의 히스토리까지, 또 찬송가를 배경으로 한 기도문까지 적혀져 있는데요. 방송에서 나눌 때도 있고요. 또 필사를 진행하면서 더 풍성한 찬송으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썸머 스페셜 기대해 주시고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보내주시면 오늘 찬송가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내드리고요. 또 필사노트는 마감이 됐지만 필사노트 없이도 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광주극동방송 블로그에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광주극동방송 블로그를 직접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1971번님 필사 함께하니 참 좋습니다. 9140-4641번님, 0085번님, 5226번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출첵해 주셨는데요.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특별히 썸머 스페셜이잖아요. 듣고 싶은 찬양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의 찬송가 스토리.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자 존 뉴턴의 인생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는 본래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 짐승처럼 팔아넘기던 잔인한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며 방탕한 삶을 살던 그는 1748년 3월 그레이하운드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던 중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거대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 그는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는 그날을 제2의 탄생일로 삼고 삶을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이후 목회자가 된 그는 평생 노예부역의 폐지를 위해 싸웠으며 치매로 기억력을 잃어가던 노년에도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두 가지만은 기억한다. 나는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라는 사실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오늘의 첫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히스토리 함께 들으셨는데요. 이 히스토리를 또 참고하시고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를 읊조리시면서 이 시간 마음에 한번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연주 찬양 흐르고 있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떠올리며 우리 마음에 은혜를 새기는 시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의 히스토리와 또 연주 찬양 들으면서 가사를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봤는데요.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또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그 은혜 떠올리며 해처럼 밝게 사는 그런 멋진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연으로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마치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권오경의 음성으로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경청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어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저녁이 되어서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고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궁금하잖아요. 저녁에 뭘 먹을까? 부엌 쪽에 있는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저녁 국은 뭐야? 근데 할머니가 대답을 안 하세요. 그냥 달그닥 달그닥 뭘 준비하는지 소리만 날 뿐. 예. 그래서 잘못 들었나? 좀 기분은 나빴지만 참았어요. 다시 물어봅니다. 오늘 저녁 국이 뭐냐고. 그런데 여전히 멸치 대가리만 다듬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다고 기운이 없다고 남편 대접을 안 하나. 내가 분명히 물었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나. 그리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야, 이 할머마, 저녁 국이 뭐냐고. 예.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내가 분명히 멸치 넣고 김치국 끓인다고 세 번씩이나 말했어. 예. 예. 그런데 계속해서 물은 거죠. 문제가 누구예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귀가 어두워가지고 못 들은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게 청력이 약화돼요. 그래서 잘 듣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소리가 이렇게 커지게 되거든요. 왜 나이를 먹으면 말하는 것이 커지는가 하면 잘 안 들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화가 났나? 화가 난 거 아니에요. 안 들리니까 그렇게 소리가 커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실 분인데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살아오셨는데 하나님도 사람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실까? 그동안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의 소리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가정 얘기,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해주시고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뭐가 보여야 되는데 뭐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 해 안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10년이 지나가도 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라도 뭐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손을 약속해 주셨으면 그래도 뭐 좀 아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에 있었던 애굽 여인 하갈 사라의 여정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이 하갈이 임신을 해요.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이스마엘이 그래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아니야, 그 아들이 아니야. 너의 몸에서 너의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자가 너의 기업을 이을 자다.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 시간 동안 말씀해 주시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때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86세에 아가 낳았다고 했잖아요. 몇 살일까요? 14살.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젖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이가 언제 젖을 떼는가 하면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 젖을 뗀다고 합니다. 자, 이삭이 젖뗄 때 나이가 3살이니까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예, 17살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어렵지 않아요. 17살. 그런데 이 17살짜리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생이 이 3살짜리 이 자기 동생 이삭을 놀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놀렸을까? 얼레리 꼴레리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분명히 뭔가 사라의 눈에 보기에 아, 얘를 계속해서 우리 집안에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한 어떤 놀림을 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야, 너 3살이잖아. 나는 17살이야. 내가 형이야. 내가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지도 몰라. 아마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이삭을 놀렸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걸 사라가 봤죠. 그리고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아이를 내쫓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스마엘은 당신의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우리 아들 이삭이 기업을 이을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근심합니다.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어디로 쫓아보낼까? 저들의 삶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때부터 생긴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산다. 여러분, 이게 역사가 깊은 말이에요. 지금 태어난 말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예, 굉장히 역사가 깊은 말이요. 남자는 여자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이 여종의 어깨에 지워줍니다. 그 당시에 이 그 물은 보통 어디를 여행한다거나 할 때 염소의 그 가죽, 예, 가죽을 통째로 벗겨내면 이렇게 부대같이, 포대같이 되잖아요. 이제 거기다 물을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광야도 가고 여행을 할 때 그것을 썼거든요. 그런데 광야를 헤매는 동안 그 물이 곧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해 준 것은 반드시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에게는 사람이 준비해 준 물 몇 미터 들어가는 한 가죽 부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물이 필요한 거예요.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생수가 솟아나는 바로 그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준비한 어떤 많은 것들을 남겨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는가 하면 내가 정성껏 가꾸고 준비한 물 한 가죽 부대 같은 제한적인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이 소생시키는 믿음,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줘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에게 내가 준비한 한 가죽 부대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자녀가 의존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내가 준 것 그것 먹고 그것 의지하고 사는 자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건 남겨야 되거든요. 그런 자녀 남기고 우리 떠나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를 이 세상에 남기고 떠나가야 돼요. 내가 떠나도 이 자녀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쨌든 붙잡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녀로 우리는 남겨놓고 떠나야 돼요. 아이가 점점 목이 말라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하갈이 봅니다. 이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하갈은 자기 아들을 나무 그늘 아래 두고 자기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화살 한바탕 거리, 한바탕 거리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쏘면 닿을 수 있는 거리, 뭐 한 200m 정도라고 우리가 해봅시다. 자기는 200m 정도 떨어져서 나무 아래에 있는, 그늘 아래에 있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모자간에 엄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아들은 엄마를 바라보면서 서로 웁니다. 엄마는 아들이 불쌍해서 울고 아들은 자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찢어지는 엄마를 보고 그것이 슬퍼서 울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오늘 여기 잘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씩이나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엄마와 아들이 서로 떨어져서 서로 바라보면서 울고 있었거든요. 이스마엘만 운 것이 아니에요. 엄마 하갈도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엄마와 아들이 함께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은 더 낮은 곳, 더 낮은 사람, 더 작은 사람, 더 보잘것없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 그 슬픔의 가정,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이 낮은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의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거나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제가 전화를 드리거나 또는 심방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위임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목사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냐고, 나한테 전화해 주시냐고, 이렇게 심방해 주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가 위임 목사가 성도님에게 관심을 갖고 전화 한번 해줬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감사한데, 사람이 관심을 가져도 이렇게 감사한데, 이렇게 감격한데,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이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내가 뭐라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소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을 애굽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사라의 여종이라고, 아브라함 가정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갈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이름 없는 주목하지 않는 여정으로 부르지 않고 하갈이라고 하는 그의 본래 이름으로 불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잘 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가 너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단다. 지금 너의 처지, 그 암담함 내가 다 잘 알고 있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몰라서 물은 거예요. 하갈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형편인지 몰라서 무슨 일이냐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방 안에 있는데 우리 자녀가 저 자기 방에서 갑자기 소리를 악 하고 질러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당장 달려가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묻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아버지처럼 무슨 일이냐? 오늘 물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천사는 아버지처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여러분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하갈과 같은 분이 계신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사방이 꽉 막혀 있고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방이 꽉 둘러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거든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오늘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의 고개를 들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실 성경의 기록은 구속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떤 사람과 어떤 가문을 통해서 펼쳐질 것인가, 이것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마엘은 비껴서 있는 사람이에요.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주류는 누구인가?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속사에서 비껴서 있는 이스마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신다고, 너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마엘, 너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만 챙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인간의 욕심과 욕정에 의해서 탄생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도 돌보시고 그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만 챙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세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서 방황하고 주저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이 계세요. 남편이 예수를 아직 뭐 잘 믿지를 못해서, 안 믿어서 주일날이 되면 남편이 차를 운전해줘요. 아내를 교회까지 딱 데려다주고. 참 이런 남편 정말 고마운 남편입니다, 여러분. 그 고마운 남편인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남편들 가운데서는 막 예수 믿는 아내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교회 가지 말라고 막 아침마다 그렇게 괴롭히는 남편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여행 가자고 해가지고 데리고 가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교회까지 탁 모셔다 드리는 사모님처럼 교회 앞까지 딱 모셔다 드리는 그 남편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가서 예배 잘 드려. 그리고 자신은 어디에 있어요? 차 안에 있거든요. 차 안에. 그 깜깜한 차 안에서 뭘 하는지. 그런데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자고 음악을 듣고 그러다 또 어떻게 그 끝나는 시간은 그렇게 잘하는지 전화해서 어디로 있으니까 그 앞으로 나와 해가지고 이렇게 또 집으로 예, 픽업해 주고. 제가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우리 광천교회 성도들만 이런 분들이 계신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목회했던 교회들도 보면 이런 남편들이 꼭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들이요, 처음에는 차 안에가 있다가 차 안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그머니 차 안에서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차 안에만 있다가 나온단 말입니다. 나와가지고 교회 카페 들어가서 그때 이제 차 마시고, 예, 이디야 가서 차 마시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그것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 교회 문턱을 넘어와요. 그리고 저 뒤에 앉아서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남편에게 그런 엄청난 관심이 있어요. 예.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하갈은 샘물을 발견합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 샘물은 없다가 갑자기 솟아난 샘물이 아니에요. 있었지만 하갈이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발견한 샘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고난에 우리의 모든 눈이 다 뒤집어 씌워져서 바로 내 옆에 마실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샘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 휩싸이게 되면 바로 내 옆에 그런 샘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울고 있는 내 곁에, 통곡하고 있는 내 곁에, 주저앉아 있는 내 곁에 하나님께서 샘물이 솟아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아, 이렇게 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도 생기고, 그동안 소망이 없었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소망이 생기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갈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하나님의 들으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잉태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주인은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잉태하니까 좀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뻐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이 여종을 또 내쫓아 보내버려요. 우리 사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내쫓아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광야를 헤매다가 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샘물을 발견하고 그 샘물의 이름을 이렇게 짓잖아요. 나의 고통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샘물,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살피시는, 눈여겨보시는 그 하나님.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잘 들으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미세한 소리도 만약에 들을 수 있는 어떤 기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계보다 훨씬

0: 더 작은 우리의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경청자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냐? 경청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참된 경청자, 우리의 소리를 잘 들으시는 하나님. 이제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좀 기도 소리를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통곡을 좀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와 여러분의 울음과 여러분의 마음소리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괜찮고 통곡도 괜찮아요. 아픈 신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갈처럼 다 막혀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부르짖으세요. 마지막까지 남은 힘으로, 남은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 힘 가지고 죽으려고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그 남은 힘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십시오.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제가 어저께 익산에 목사님 가정에 장례가 있어서 목사님 몇 분과 함께 그 신방을 다녀왔어요. 조문을 다녀왔어요. 그 갔다가 오면서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참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거든요.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장로님이 맨 처음에 암이 생긴 때부터 지금까지 22년간을 암과 투병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장기에 암이 생겼다가 치료받았다가 또 전이가 되고 6종암이 발견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간암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물론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뭐 좋은 약들, 임상 중에 있는 보험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약들을 써서 많이 호전이 됐는데 그분이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22년 동안이나 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진짜 잘한 것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 병원 갔다 오잖아요. 발병했습니다. 예. 어디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면 장로님은 그날 그렇게 서울 갔다가 집으로 오시면서 꼭 교회에 들려서 그렇게 울었대요. 울기를 잘한 우리 장로님, 통곡한 장로님. 얼마든지 혼자서 울 수도 있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 장로님은 교회 와서 통곡하고 울고 그랬는데 그분이 최근에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간에 있던 모든 암세포가 싹 사라져버렸대요. 의사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그 간절한 통곡을 들으셨구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뒤에 우리 함께 부를 찬양, 결단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82-691번 광천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사랑의 뜰안. 아, 유난히 후덥지근한 공기가 감도는 월요일 아침 장마비도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아 이젠 진짜 여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7월 6일 월요일이에요. 아, 이런 날씨는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비가 대지를 식혀주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새롭게 적셔 주십니다. 흐렸다 개인 이 아침 잠시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면서 숨을 고르듯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오늘부터 광주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무더위를 잊게 하는 시원한 찬양,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가득 담아 준비했어요. 날씨는 오락가락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께 있음을 확인하면서 오늘 사랑이 뜰한 출발합니다.